테너 박용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오늘 사랑이 들한 서머 스페셜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 네. 왠지 극동방송 방학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우리 자녀들도 아직 방학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월 한 다음 빠르면은 다음 주에 방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네. 아니면은 또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초등학생은 아마 2주 뒤에 방학한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월 하면은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도 시작이 되고요. 저희 극동방송도 서머 스페셜 조금 일찍, 방학보다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는 81번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들어오셨고요. 9507번님도 서머 스페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쩜 이렇게 알아서들 잘 인사를 해주시는지요. 1595번님도 본격적인 여름인 거죠? 찬양이 넘쳐나는 서머 스페셜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서머 스페셜 시작이 됐고요. 많이들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쉼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6244번님께서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포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해드라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게 쏘아올린 이 야구공 소리 들으셨죠? 짱 하는 소리가 마음 굉장히 시원하게 뚫어주네요, 진짜. 네. 오늘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마음껏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좋아하시는지 또 이 찬양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7월 하면은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단기 성교 준비하는 교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 파이팅, 또는 뭐 수련회 파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 응원의 문자도 환영합니다. 보혈 메들리 손재수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누고요. 이 찬양 나가는 동안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응원의 문자들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보혈 메들리 손재성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2072번님 할렐루야 포항침례교회 청년에서요 유치부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친구들 다들 은혜 받기를 잘 준비하기를 파이팅입니다. 1595번님 보혈의 능력이 새 힘을 줍니다. 금요일 같은 월요일 아자 아자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나요. 금요일 같은 월요일이면은 오늘 왠지 그죠 좀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이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도 은혜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9773번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계속 열리는 주일학교 외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건강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인지도 한번 알려주시면은 교회 이름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9976번님 복음송 사명을 듣고 싶어요. 오후 예배 때 불렀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요. 어제 오후 예배 때이 곡을 부르셨네요. 동방현주의 사명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응원과 함께 다들 힘내시라고요.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보내주세요.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나눴습니다.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9773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사명도 우리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9976번님의 사명 신청곡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운전하며 조용히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같은 곡인데 또 상황에 따라서 이 곡이 참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포항입니다. 7936번님. 마른 장마인 것 같아요. 비가 온다 해놓고 비도 안 오고요. 마른 땅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담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죠.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네, 그 목마른 그 담비, 네, 목마른 땅들이 그 담비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흡족한 또 비를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6634번님, 장마철, 지금 서머 스페셜 첫날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1072번님은 학창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이 지금 요르단에 선교사로 계세요. 전쟁 속에서도 늘 괜찮다 했었는데 어제 형수님이 암으로 급히 귀국해서 오늘 수술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1072번님의 그 형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형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포항 푸른숲 성산교회 9733번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교회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축복합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썸머 스페셜로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공허함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스턴 박사가 3,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94%가 살아가는 목적이 기다림에 있다라고 답했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연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때로는 이별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94%의 사람이 기다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6%의 사람은 기다림이 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94%의 기다림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6%의 공허함으로 살았나요? 본문 룻기는 행복한 기다림을 꿈꾸면서 한

가족이 이민을 떠났지만 오히려 불행과 공허를 경험한 후에 절망으로 쓸쓸히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허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대반전의 놀라운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루키 설교를 통해서 달콤 쌉싸름하고 치열하고 반전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다양한 공허 속에서 기다림을 상실하셨다면 풍성한 기대감과 함께 체험이 있는 체험의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사들이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최악인 것은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 결합된 명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빵집이 됩니다. 이 빵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빵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뜻은 풍요가 가득하고 적과 꿀이 흘러야 할 가나안 땅 전체가 기근 흉년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축복과 풍요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인생의 베들레헴도 흉년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와 우라통과 답답함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도 베들레헴과 같은 흉년과 풍년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때 결코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반응과 선택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흉년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합니다. 고대에 흉년은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왔으면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이민을 떠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나 주변 이웃은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왜 떠나냐고 말렸거나 너만 살려고 외국으로 가냐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본문은 주인공과 가족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곡물의 땅이란 뜻의 에브라다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을, 이 곡물의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던 겁니다.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지명에서부터 사람 이름까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사람과 나의 즐거운 자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들이 비운의 운명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말료는 병든 자,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로는 최악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병들고 쇠약한 죽음에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0: 성도인데도 눈앞에 비옥한 땅만 좁거나 이름과 거리가 먼 공허가 우리도 넘쳐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채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럼증,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다양한 질환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실패, 배신, 상처,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공허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다양한 공허함 속에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오늘도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3: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키프티디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요. 1595번님 또 한 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8195-8151번님. 샬롬입니다.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 나누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송지은 씨의 시편 23편 찬양이었습니다. 육안의 81번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요. 6181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이 곡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9707번님이세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청지기들에게 응원송 들려주고 싶어요. 매일 저를 위해 일깨워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2667번님 늦게 출첵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길 경주 휴게소에서 정 PD님께서 한곡 선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나는 곡으로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좀 밝고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곡부터 같이 나눌게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함께 하시죠.

강산에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고 유관한 82번님도 보내주셨고요. 8929번님께서도 네, 저도 도전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토요일 포항시내를 지나가는데 극동방송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진짜요?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분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극동방송 주파수였던 것 같은데, 그죠? 더운 날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FM 저희 극동방송 주파수를 홍보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네, 늘 건강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진까지 찍어주셨네요. 네. 아름다운 이름 예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아름다우신 이름은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요. 2707번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아람의 선하신 목자라는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네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이 들한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2707번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다우신 이름에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9413번님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이죠. 네, 이 곡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찬양. 아, 근데 이 곡 어떤 분의 곡인지를 한번 적어주시면은,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축복하소서는 있는데, 이 가정을, 네, 그 정확한 제목이 맞다면은, 어떤 분의 찬양인지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CCM 앨범에 있는 찬양, CCM 노아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예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먼저 함께 나눌게요.

유 축복하소서 이천의 사냥이었습니다. 정다현님 CCM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오늘 준비가 안 돼서요. 네, 이천님의 사냥으로 대신 들려드렸어요. 네, 다음에 우리 9413번님의 신청곡 준비되면은요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사랑해드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끝곡은 좋은 이웃의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뜨란 서머 스페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찾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왔는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찾고 계십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그 양을 목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과 애정이 담긴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최고의 애정을 표시하시며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찾으시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복된 마음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삶을 무의미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있다면 또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즉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아담이 두려움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는 부르심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배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다니며 큰 소리로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배에 불이 났으니 당장 나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심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름철의 매미가 내년을 알 수가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가 없듯이 사람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진정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전에와 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0: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 부르고 계시는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1981년에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절에 다니고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나의 주인 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후에 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상실된 아픈 마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나이 15살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실컷 울 수 있는 엄마의 품을 잃어버린 것인데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을 태풍에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슬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돈을 벌겠다고 울릉도에 배를 타러 갔었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어 풍랑 가운데 침몰한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서 주차장에 여러 시신이 누워져 있었는데 그 시신 가운데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어머니가 처절하게 울부짖던 모습은 지금도 회상해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자신의 옷을 벗어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들의 시신을 덮어주면서 누가 너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하더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섰는데 저 멀리서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 정말로 사후가 있는지 나는 몰랐다. 정말 내가 지옥에 오게 될 것은 생각도 못했다. 울부짖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을 때 아픈 마음이 더 처절하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을 사단의 꾀물로 인해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저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 땅은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살고 보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표현하며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은 산다는 것은 별것이 없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지가 않은데 사후는 누구나 오지만 노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복된 소식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의 로고

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아한 말을 탄 여인의 실루엣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11세기 영국의 감동적인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코번트리 지역 영주 레오프릭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안타깝게 여긴 그의 부인 고디바는 남편에게 세금을 낮춰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남편은 조롱 섞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세금을 낮춰주겠소. 그렇다면 놀랍게도 레이디 고디바는 실제로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의도를 존중해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려 그녀를 보지 않았고 감동받은 영주는 약속대로 세금을 낮춰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체면과 안락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방송 가족분들한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무덥고 습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행복한 축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1: 네.
0: 목사님,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 네네.
0: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이 땅의 청년들을 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네. 기도해 주십시오.
1: 아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모든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입니다. 첫 기도 사연은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은 가정예배 드려지게 하소서. 큰아들 우울감, 불안함 싹 사라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마음 깊이 은혜받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 네.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참 복된 가정 같습니다.
0: 네. 네,
1: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큰아들의 우울감과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체험함으로 모든 가족

0: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 깊이 은혜 받아 늘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0: 아멘.
1: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0: 아멘.
1: 가장 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98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소망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문지기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1: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기도
0: 그렇죠.
1: 제목을 가지고 네네.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늘 주님의 기쁨 되길 소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또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저가 늘 주님의 기쁨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도 저의 삶에 큰 기쁨 되어주셔서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가길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복 주셔서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드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저의 삶에 큰 기쁨 되어주셔서 평생 그 주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64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자녀 전세대 임대 확정돼서 10월 초 중순쯤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자부담금이 200만 원이랑 이사 비용 200만 원이랑 냉장고랑 에어컨이랑 교체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 채워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참
1: 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0: 네, 그 집이 허락된 건 참 네. 기쁜 일인데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믿음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자녀 전세 임대 확정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제 이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하셔서 이사를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의 모든 과정과 필요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해병대 훈련이 많이

0: 고맙습니다. 장병들과 간부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참 너무 축복된 기도 제목이네요. 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일상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 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포항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해병대 훈련이 많이 있는데, 장병들과 간부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열납되게 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해병대 장병들과 간부들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군 생활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군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저희 교회 청년 두 명도 해병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정말 안전사고 아멘. 일어나지 않고 네. 건강하게 네. 여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이어서 853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로 소망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새소망 침례교회도 7월 18일 토요일 주일 두 번에 걸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교사들의 성령 충만과 아이들이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며, 친구를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모님 교회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기도 할렐루야.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하네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들이 계속됩니다. 아버지요,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저들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히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새소망 침례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이번 성경학교에 초청할 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아멘. 배가 아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다음은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박창근 남편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 아내 이지원 집사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크모 오른쪽 다리 삽관 부위의 출혈이 심해서 항암 치료를 미루게 됐고 봉합을 여러 차례 한 탓에 봉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삭간 부위가 끝까지 잘 버텨 에크모

0: 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암 부작용이 심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심정지가 한번 왔었습니다. 아유. 호흡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아, 남편께서 사랑하는 네, 아내를 위해서. 예. 예. 항암 치료받는 것도 참 힘드실 텐데 거기다 또 이렇게 부작용까지 있어서 예. 마음이 많이 근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부작용들 다 사라지고 항암치료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창근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 이지원 집사님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또 부작용이 이제 있어서 힘든 그런 치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그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심정지가 왔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네. 저희 남편 생각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1: 목사님도 그러셨군요.
0: 네, 두 번 왔었는데.
1: 두 번씩이나.
0: 예, 근데 지금은 네. 강단에서 설교 잘하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네.
1: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네. 찬양 듣고 네. 계속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26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오늘 목장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목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 되길 기도합니다. 목원 중에 마음이 아픈 성도와 모임에 위축되어가는 목원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 참석하여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는 사랑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1: 아멘.
0: 아멘. 목장 식구들과 모든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리더신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목장을 또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위하여 오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고 피곤하여서 정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시대인데 우리 목원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짐없이 모든 목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단순한 교제로 끝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서 정말 아픈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아픈 목원들이 있다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오늘 목장 모임 되게 하시고 모임에 참석한 모든 목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충만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장에서 위로, 격려,
1: 네.
0: 사랑이 아주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 네, 그런 날 될지 믿습니다.
0: 네,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855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양덕에서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년 넘게 공실로 방치된 원룸들이 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0: 주자가 들어오길, 재정의 어려움이 사라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 이쪽엔 좀 제가 특별한 다락도 있는 것 같은데, 교인들 중에 오랫동안 임대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세입자 들어오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체험들이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도 요청하신 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0: 아멘.
1: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양독에서 원룸 사업하고 있는데 1년 넘도록 공실로 방치된 원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 불쌍히 여기셔서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이 채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입주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저도 문고리 잡고
1: 아,
0: 기도했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그 시골에서는 뭐, 소, 가축들에다 또 안수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1: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입주자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이어서 720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은 제가 교우들을 멀리해서 힘듭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제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연하고 싶은데 사람을 의식하고 두렵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1: 그러니까요.
0: 계신 것 같아요.
1: 네.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또 연약함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가 교우들을 멀리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것에 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연해지고 싶은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도를 부탁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딸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또 위로의 마음과 주님께서 저의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졌던 관계, 나빠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관계가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마음 아파서
1: 맞습니다.
0: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1: 네.
0: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묶여졌던 것들이
1: 아멘.
0: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이에요.
1: 네.
0: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을 받아 목회자가 되신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군요.
0: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0: 여름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사역하시는 이모부 목사님과 이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움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사랑이 가득한 중보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인 네. 것 같아요. 네.
1: 기존 교회들도 참 여름 행사 쉽지 않은데 네. 개척교회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이모, 이모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공무원 퇴직 후 개척교회 이제 운영하면서 여름 행사를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조카가 사랑하는 이모부와 이모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모부와 이모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힘든 개척교회에서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개척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시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지만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 우리 축복된 목회자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의 그 소중한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믿음대로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감사,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하는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에 잘 맞지 않아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 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들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조카를의 새로운 길들을 위하여서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6월 말에 전역한다고 하니까 예. 이미 전역했겠네요. 네,
0: 그렇겠네요.
1: 네. 예, 예.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조카 박유성 군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2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 주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학하여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학우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축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 우리 박유성 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우리 박유성 군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세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0: 저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주 양북교회 심귀조 장로님께서 정도용품, 뻥튀기, 뭐 붕어빵, 커피빵 이런 것을 구워서 정자 동네 집집마다 갖다 드리고요. 아. 인근 주유소 및 아래 동네까지 갖다 드렸답니다. 와. 10여 분이 넘게 오셔서 봉사하셨습니다. 와. 모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 양북교회 정자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전도에 네. 열정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경주 양북교회와 정자교회를 위해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주 양북교회 심귀조 장로님, 또 열 분의 전도 팀원들이 전도용품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네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용품을 나눠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경주 양북교회와 정자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전도에 아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1: 아멘입니다.
0: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아멘.
0: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 진행의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 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2026년 7월 6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교계의 기도 속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극적인 석방 소식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중국의 종교자유 과제를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1: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체포됐던 에즈라 진 목사는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헤어졌던 가족과 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외교적 개입 덕분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충현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후원과 기도 연대로 힘을 보탰으며 전 세계 45개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이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이 현지 감옥에 갇혀있는 만큼 이를 중국 종교 정책의 전면적인 완화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감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세계복음주의연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강제 조사하고 법인을 해산해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성토하며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수업자료에 성경을 포함하는 파격적인 교육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교리를 넘어 역사적 고전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공립학교 문학과 역사 수업에서 성경 구절을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시편 등 주요 성경 구절을 고전 문학으로 접하도록 설계됐으며 주 정부는 도입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재민 대학 성서공회 총무는 성경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우다인입니다.
0: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제48차 전국대회를 열고 허대영 전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 3일부터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대안감리회 춘천중앙교회 허대영 원로장로를 신임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허대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국연맹이 지역 회원들을 지배하는 중앙 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은 앞으로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세우는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나섬과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와 문래동 일대 쪽방촌 소외이웃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이번 봉사에는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껏 끓인 닭죽과 제철 과일, 위로의 편지가 담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실어 이웃마을 등 쪽방촌 100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0: 힘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0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0: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상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상반기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0: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거센 풍파와 깊은 슬픔 속에서 소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맥추 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순교적 희생과 부모님 세대의 믿음과 헌신 후에 세워진 선교 한국 우리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유치부, 유수년부 여름 성경학과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간 고등부가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각 선교급을 아웃리치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몽골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싶은 교회, 보내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섬겨 교회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낙이 되어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와 부서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잘해요. 아멘 하는 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잘해요. 예.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찬양대, 오늘 솔리스트, 오늘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 자리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 축복, 감사의 박수 쏘라.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감사하면 더 감사거리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봐요. 나도 얼굴이 찌그러진다니까. 그 들으면 막 나도 기분 나빠져. 나도 불쾌해져. 그러니 절대 우리 교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17년을 살으면서 결론이 뭐냐? 왜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고의 1등 국가가 됐느냐?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잘해요. 역사의 처음부터 미국의 첫 출발부터 청교도들이 그 어려움에서 배를 타고 왔지만 그들이 눈물로 많은 희생으로 첫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베어 있어.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에 가봐요. 전부 다 감사, 오브리가도, 아리가토 고다이마스, 무초 그라시아스, 이다 땡큐야. 이거 다 땡큐.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감사가 입에 베어 있어. 못 사는 나라 가봐 전부 달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왜 여러분께 감사하느냐? 제가 근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내용인데요. 영국의 런던의 한 연구소에서 2026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82억 9천만 명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83억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얼마를 쓰느냐? 2달러 미만으로 쓴대요. 3천 원이 채 안 되는 거야. 하루 쓴다는 이 절반 이상이 2달러를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2만 원도 모자라지 않는겨? 얼마나 우리는 매일매일 얼굴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 이 얼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2만 원도 모자라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써요. 뿐만 아닙니다. 83억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비를 피해서 잠을 잘 곳이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모든 IT를 여러분 이용할 줄 알면 전 세계 7% 안에 들어가는 특권층이래요. 7%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인구의 7%. 뿐만 아닙니다. 오늘 65세 이상 되는 분 잘 들어봐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65세 이상 살고 있는 분은 8% 안에 들어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여, 모두가 감사함으로 아멘. 나도 내일 모레 65세예요. 아, 진짜. 아, 그러고 보니 내가 8% 안에 드는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한번 앞뒤로 한번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해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예요. 다윗의 찬양시죠.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눈물의 세월을 보내. 어떻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1등 공신이잖아요.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진 1등 공신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려 10년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잖아요. 이 다윗의 도망길, 그 굴을 다 찾아가 봤어. 어떻게 이런 곳에 숨어 있었나. 이야,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두 달에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했던 친구들,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 그리고 정말 아꼈던 아들놈이라 해야 되는데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밤에 들어오니 맨발로 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불쌍하고 다윗만큼 고난의 밤을 지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눈물의 시간, 어려웠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크게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셨지만 지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의 밤을 보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몸이 연약한 분도 있고 요즘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앞이 캄캄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도 바꾸시고 내 상황도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단식을 찬양으로 상처를 아픔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겠나 아침이 또 밝겠나 이런 걱정하고 주무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다 내일이면 해가 뜨고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여러분 이 고통의 밤을 잘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눈물의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은총의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 수술해서 잘라놔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병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도대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병실에서 울고 지내는데 아침에 이래 보니까요 휠체어를 탄 아이가 이렇게 담요로 이렇게 두 다리를 덮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아이는 얼마나 해맑게 웃고 다니는지 지나간 사람에게 모두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닙니까? 물었더니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저 아이는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답니다. 아하, 나는 잃어버린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의 밤을 보냈구나. 나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원망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선수가 장애인 탁구 선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대표가 되고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울음을 반드시 기쁨으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어떤 태도로 지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 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원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절대 조급하지 마요. 우리들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무슨 일을 만나면 무슨 소리 들으면 성질부터 팍 뜨네요. 화부터. 특히 우리 경상도 지역은 다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가장 요즘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많은 미국 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저를 닮아서 영어 다 잘하잖아. 한번 따라해봐. 릴렉스. 발음을 조금 구부려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릴렉스.

여유를 가지면 마음을 릴렉스, 좀 마음을 좀 느긋거리고 화내지 말고 여유 있게 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 그래서 소개하는 권사님이 올라와서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아, 나를 소개하나 보다 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보더라고. 뭐 잘 눈이 나쁘신 것 같아. 그래, 읽는데 오늘 설교할 목사님은 손빙열. 딱 반응이 이래요. 딱 반응이 이래. 전부 다 확 웃는 거예요. 아이, 사회자가 좀 잘 읽지. 그러면서 제가 딱 나왔어요. 아니, 사회하는 권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이름을 좀 손빙열이가 뭡니까? 이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권사님, 오늘 사회하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어렵지예. 그러니까 모두가 나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 화딱지 안 냈습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 손도 잡아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 괜찮다고, 괜찮다. 여유를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를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 이름이 나도 생각이 너무 복잡해. 병렬이가 뭐래요, 병렬이가. 이 병렬을 영어로 하면요, 내가 미국 갔을 때 병렬? 병열? 아, 이 영어 단어도 이게 엄청 긴 거야, 여권에. 아, 이 읽는 것도 지도 복잡하고 듣는 나도 복잡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왜 병렬로 했느냐? 불꽃병에 매울 열자예요. 불꽃같이 열정으로 살아라. 이름 괜찮잖아요? 근데 발음하면 이게 억수로 어려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아, 너는 직렬로 살지 마라. 절대 버터 화내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 손 직렬 했으면. 나는 목사가 돼서 그냥 받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병렬 하는 바람에, 아, 병렬. 잘 참는 거예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웨일스 출신의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작가이고 시인인데 여유라는 시를 지었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꼭 한번 읽어봐. 데이비스의 여유라는 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인생이 그럴까? 근심에 찌들어가던 길 멈춰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양이나 젖소들처럼 나무 안에 서서 쉬엄쉬엄 바라볼 틈이 없다면, 숲속 지날 때 다람쥐들이 풀숲에 도토리 숨기는 걸 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밤하늘처럼 별이 총총한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포항에 오늘 귀한 찬양해 주세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아름다운 선물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도 맨날 걱정이, 아휴, 어떻게 살까? 이 좋은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도 걱정, 근심에 눌려 있잖아요. 여유가 없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까? 리를 뭐 욕심 때문에 맨날 우리 집값 안 오르나며 그만 목숨 걸고 들여다보고, 내가 투자한 주식 좀 안 오르나, 이래, 안 오르나. 그게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거 가진다고 행복할까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너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 미국에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은 진짜로 아무나 못해.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밤 8시에 문 닫으면 집에 오면 10시야. 여러분, 이 세탁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참 좁은 공간에서 이 세탁한다는 게 보통 공기도 안 좋고요. 다름질 해야 되지.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까닭스러워요. 옷 하나 잘못해봐. 바로 수가 들어와요. 아, 영어도 잘 알아들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이 부부가요 30여 년이 되도록 한결같이 미국 와서 애들 기르면서 눈물로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요 말라요. 두 분이 말라 빠져서 그 얼마나 힘든지 살이 점점 빠져가.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자주 가서 퇴근할 때쯤 되면 들러서 기도해주고 원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했다가. 그런데 그 두 부부의 소원이 뭐냐, 세상에 LA에 살면서 라스베가스 30년 동안 라스베가스가 뭐야, 한 번도 밖에 나가 어디 구경한 적이 없어, 휴가를 간 적이 없어, 그랜드 캐년 저리 가라 했죠. 그런 거 구경을 못하, 너무너무 불쌍하겠어. 그런데 소원이 뭐냐, 30년 만에 집을 갖는 게 평생의 소원. 그래 돈을 모으고 모아서 30년 만에 집을 샀단 게. 그래서 집 사가지고 이사하기 전날 밤 사장님 목사를 부르는, 전날 밤에 부른 사람 처음 봤죠. 왜? 짐 옮기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 그것도 밤 9시에. 왜? 퇴근하고 오시라 이거야. 자기도 퇴근하고.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 갔더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밤새 닦았다. 30년 만에 내 집을 갖는. 저도 감사해서 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사해서 가보니까 암이래. 몇 개월 못 사시고 천국 가셨어. 꿈에도 그리던 내 집을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집에 몇 달 못 살고 천국 가셨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여러분 인생 내일은 날 몰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리 떨리면 아무데도 못 가니까 마음 떨릴 때 참 좋은 데도 가시고 여유 있게 사십시오. 단 주일은 빼지면 안 돼. 주일 할렐루야. 여유를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염려하면 잠이 안 와. 내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재산이, 그 집 재산이 천억이 된대. 천억. 내가 어떻게 자기가 말씀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천억을 갖고도 아침에 이래 보면 얼굴에 보면 잠을 못 잔 얼굴이에요. 천억을 갖고도 잠을 못. 왜? 목사님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하는 거 보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억을 가져도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우리 교인들 보세요. 예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잠이 잘 옵니까? 장로님 기도하면 1분 만에 입신하는 사람 자기가 코를 굴고 자기가 놀래가 이래. 많은 분들이 주복을, 목사님 목사님 내가 만약에 졸아도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 절대 저 화 안 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리로. 아 그래요 그래요. 교회 와서 여러분 좀 졸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쉼을 얻는 거죠. 그러나 눈 뜨면 또 다 설교 알아듣고 아멘 잘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원리 시작. 딱 스트레스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심리학자, 카나다의 심리학자죠. 라이프 코치 강연가인데요. 어니제이 젤렌스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 느리게 사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몰라. 조금 여유 있게 사죠. 그러면서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거라.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4%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96%가 쓸데없는 거래요. 경상도 말로 씨잘데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싸들고 밤새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100% 행복한 가정, 여기 어디 있습니까? 100% 기도 제목이 없다, 우리 집 문제가 없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 따라 잘 오십시오. 크게 읽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시편 55편 2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앞길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세 번째, 잠언 16장 3절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자식들이 내 힘으로 돼요?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계획 세우고 격려한다고 자식이 돼요? 절대 안. 여러분, 장사가 내 힘으로 됩니까? 회사가 내 힘으로 돼요? 목회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목회를, 여러분의 회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탔어. 근데 보따리를 싸고 있어.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머리에 이래 이어서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그거 탔으면 내려놔야지.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야지. 그러면 버스 운전 아저씨가 다 알아서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은혜 받고 하는데 갈 때는 돌아서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행복해요? 보따리 또 싸가지고 짐 싸들고 또 가실래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목회할 때 제가 사는 집에서 10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계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손님만 오면 목사님들, 교수님들, 후배들 오면 제가 이 교회를 꼭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냐? 크리스탈 처치예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수만 명의 교인이고 이 예배당 전부가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당이 이 천정,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나냐? 이 천정 유리가요, 축도를 딱 하면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설교가 재밌어. 이게요, 생각이 없어. 하늘의 문이 쫙 열리듯이 쫙 열리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마워. 그래, 열리면 오르간이 찬찬찬찬찬 하면 찬양대가 수백 명이 찬양하면 죽입니다. 마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야, 진짜로 교회 멋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사님. 이분이 2015년에 제가 미국 오니까 섭섭했는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주일밤 예배에 가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날 큰 은혜 받고 제가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영어 아주 간단하죠. S-T-R-E-S-S. 스트레스를 여러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기느냐? 첫째,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으로 이겨라. 기도하고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라. 두 번째 뭐예요? Think positivity.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 끝났다 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해주실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 R이 뭐냐?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올 때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E가 뭐냐? Exercise,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힘을 내서 동네 한 바퀴 걸으셔야 돼요. 이 포항이 얼마나 좋습니까? 중삼층 아멘 좀 해주소. 포항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난 진짜야. 이렇게 가까이에 바다가 있지. 오른쪽으로 쫙 가면 형산강이 다 흐르지. 이 조금만 뒤로 가면 철길에 이렇게 다 길을 다 만들어놨지. 진짜 좋단께. 송도에 가면 맨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놨지. 참, 이분들이 감사를 안 하네. 할렐루야. 절대 혼자 갇혀있지 마세요.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S는 뭐냐? Seek good things you can do it.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셔야 돼. 문제가 찾아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더 보람된 일,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셔. 마지막 S가 뭐냐? Scripture. 성경을 읽어야 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썼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 얘기냐?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아, 내 스트레스 받았다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래. 스트레스 받았다를 거꾸로 뒤집으면 디저트가 됩니다. 데저트가 아니에요. 데저트는 사막이고 디저트, 뭡니까? 디저트가 뭐예요? 내가 바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는. 여러분, 식후에 커피 한 잔. 디저트 뭘 드시겠습니까? 오, 커피, 홍차. 그리고 여러분, 과일이나 케이크나 그걸 먹을 때 버텀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유 있게 참 먹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뒤집어 놓으면 디저트가 된다. 디저트를 먹듯이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 혼자,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 집이 난리 나는데, 영일대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딱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매니저인지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뭐 명찰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들었습니까?
양보

입고 넥타이 맸는데 목사같이 생겼죠. 아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맞죠? 예, 맞다고. 포항 중앙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감사하더라니. 왜? 목사님 때문에 아침에 중앙교회 교인들이 중앙교회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뭘 하는지 다 와가지고 2층에 올라가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 그래서 다 따라서 커피 탁 맥모닝 하나 시켜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부터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깎아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마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맥도날드 갔어. 맥도날드 가는 이유는 값이 싸서 그래요. 커피 한 잔 다 뽑아가 맥모니 하나 들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내 요 얘기 하려고 그러지. 햄버거가 아니고 바다를 촥 오른쪽에는 포스코 가운데 해가 떠. 그때 모닝커피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할렐루야. 여러분 좋게 생각해라.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시작.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만 못 견뎌요. 어떻게 그걸 그럴 수 있나 말이야. 믿었던 그 사람이 그거 생각하면 다윗은 그냥 견딜 수 없죠. 그러나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를 이기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 자 10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어떤 분이 젊은 부부가 병으로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냈어. 먼저 아들을 앞서 보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 가슴에 묻었어요. 이 귀한 아들을 보냈어. 매일 밤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요. 이 남편도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집에 신방 와서 찾아와서 두 분의 손을 탁 붙잡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새로운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 그 말에 위로를 받아서 그리고 잊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부는 자기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남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슬픔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춤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은 간증으로 춤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눈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춤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7월달 아니 남은 인생에 멋있게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눈물의 밤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유를 갖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슬픔의 밤, 눈물의 밤을 지내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봉사자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 오늘 등록하신 귀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도로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낙후된 교통사정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딸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모님께서 시집간 자녀의 집에 가는 길에 생긴 사고였죠.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쌀 20kg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딸의 말에 황해도로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가 열차 바퀴가 탈선하며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은 북한 내에서 유행한다는 택시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식 부모 간의 일에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한탄했다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민족으로 부르신 북녘당, 오늘도 굶주림과 낙후된 사회에 신음하는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빛이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그런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주에서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늘 소망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출석 인사로 그 기도의 한 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한 줄도 좋습니다. 출석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7573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북한 동포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너무 귀한 한 줄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귀로 마음으로 배의 기도로 전해지잖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757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포항에서 오신 1376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북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에서도 기도문 한 줄도 주셨네요. 어느 기사에서 이곳에 온 청년이 북한에서 넘어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는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살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7573님, 1376님, 8593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복음통일,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3218님의 기도의 한 줄, 느낌표가 가득한 힘있는 한 줄인데요. 우리 3218님도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출석 인사에 선물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함께 해주신 이 기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와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753님도 오셨어요. 가산동에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9950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늘 오시던 대로 극동방송 OFD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우리 썸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또 이 기간 특별하게 만나보는 코너들 준비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내용은 은총이버 찬송까지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준비한 이 시간 전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몇분더 나누고 만나볼게요. 9115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133님도 청주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주에서 택배 배송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5215님. 북한에 복음 가득한 택배를 배송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 땅을 위한 너무나 귀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녘 땅에 정말 이 OFP 데이가 울려 퍼지고,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 이 택배 기사님께서 같이 전해주실 그날을 위해서 출석 인사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한 뼘 차이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상식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그래도 첫날인 만큼 주관식으로 내면 너무 어렵겠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1번 1만 5천 명, 2번 3만 5천 명, 3번 10만 명.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또 푸짐한 선물들과 함께하는 OFP데이 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분의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사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총 누적 그 인구 수입니다.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0,000명. 보통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한 나라를 품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언어를 가게 된다면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건너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북한 주민들 몇 분일까요? 15,000명 1번이고요. 35,000명 2번이고요. 100,000명 3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오차가 있는 조금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숫자를 제가 반내림을 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도 함께 나눠봤을 때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만 명도 많이 나왔고요. 3만 5천 명도 많이 나왔고요. 1만 5천 명도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또 두 가지의 상식이 선물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힌트 없이 정답을 얼른 기다려보면서 다음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샵 1069번 도전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의 상식 퀴즈 첫 번째 상식을 문제로 내어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분들이 건너왔을지 1번이 15,000명, 2번이 35,000명, 3번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답자가 그래도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상식은 또 두 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 3만 5천 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533님, 10만 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2507님은 저희 9살 아들이 2번이래요. 저는 3번 같은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2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드님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507님, 그래서 우리 9살 아드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번 3만 5천 명이죠. 1224님도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7936님이 힌트 좀 주의소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명 정도 와 있을지,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와 있었을까, 또 얼마나 내가 준비돼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퀴즈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6217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놀라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새싹 회원이신 7116님께도 정답 잘 맞춰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근데 이 한 뼘 한 뼘을 두 뼘씩 좁혀 간다고, 하루에 두 뼘씩 좁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바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북한 상식.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경기도이다.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이번에는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 계실 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을 또 하나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때 1순위, 2순위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 좀 1순위가 조금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의 그 1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곳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5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3475님. 아, 이렇게 한편한편 좁혀가면 너무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원에서 머물다가 그곳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0657님. 하나원에 있다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살고 싶은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온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처음 오거나 여러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은 피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물정 1069번.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X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확률이 좀더 높아졌네요. 5 아니면 X 하시면서 샵1069번으로 도전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오 아니면 X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기 인구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OX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행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명이 넘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서울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6천여 명.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제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요. 인천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999명,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주가 제일 꼴찌인데 제주는 340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몇분 정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OFD에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56님, 저도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5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저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2607님, 잘 맞춰주셨고요. 1번 문제보다 확률이 반반, 몰랐던 게참 많네요. 4224님. 우리 요세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친척 오빠 교회에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여럿 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줄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좀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잖아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이 생각은 저도 못 해봤네요. 새싹회원이신 5551님도 맞춰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북녘 땅을 볼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이 새싹회원 분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렇게 몇 가지의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상식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더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북녘당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 살고 있고요. 25년째 여기 하정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기철 안수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담임 목사님과 감사노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기철 안수집사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저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형훈 목사님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전 성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감사 365라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이미 가장 큰 복의 증거입니다. 세탁 전문가이신 윤 안수 집사님께 어떻게 옷을 보관해야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1: 음식물 같은 게 이제 그 옷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 자체의 원단에 이제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일단 좀 더러운 옷들은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좀 옷장에 옷을 관리할 때 약간 그 공간이 좀 여유롭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구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흰 옷이나 연한 옷들은 밝은 옷들은 입고 나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누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0: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 예수님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누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삶의 뚜렷한 목표 같은 게 확실히 생겼다고 그럴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세상 중심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랜 애청자이신 윤안수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일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탁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림질이라든지 세탁이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라디오로 일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나오면 항상 아침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극동방송 그 청취자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요청하실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찬양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이죠.
1: 방송은 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중단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만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을 하셔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25년 전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윤 집사님은 얼마 전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아름다운 그곳에서 따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래 1월 17일 날 그 지금 전파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성의 이름으로 된 전파 선교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으면 해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내가 이제 더 큰 소망이 천국 가면 우리 성에 예수님도 만나지만 우리 성에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윤기철

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8: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는 감사, 흘려보내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 것만은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사실 더 많았고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염려스러운 일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감사한 일도 참 많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절, 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 나오지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일곱 주를 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감사는 그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복을 기억하니 자원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즐거워하며 또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감사, 진실된 감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줄을 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곡식에서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일곱 줄을 세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게 하셨는지, 또 언제부터 추수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헤아려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에 시작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받은 것을 세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을 먼저 세고 있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없는 것을 세고, 아쉬웠던 것을 세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세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 채워주지 않으신 것, 그래서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세어보라 라고 따로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힘과 열심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순간은 어떤 곳이었는지,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걷고 있는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걱정 많은 반년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는지, 이 받은 은혜를 먼저 세어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를 내릴 수 없고 햇볕을 비출 수 없는 것이 농부입니다. 땅 속에서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없는 이가 바로 농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로 일을 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려고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붙드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저 막연한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어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킬 때에 그냥 지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사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만큼 드리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느냐 스스로 비하할 때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액수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분명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저 우리가 움켜잡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누군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드리는 감사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재정의 확보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모두 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을 헤아려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신 후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이쯤 되면 아멘이라고 할 만도 한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 아멘 좀 하소 하던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 혼자 즐거워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녀가 나오고 노비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객이 있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따라져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회에서 스스로 인정, 스스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 취약자들이 바로 금방 나왔던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니 요즘 세상으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옛날 그 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동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과 일터와 재산과 미래의 기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의미가 바로 땅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노비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노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지요. 자기 소유와 선택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자기 몫으로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객은 또 누구입니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땅도 없고 또 보호 기반도 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객이었습니다. 객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객을 잊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고아는 보호해 줄 아버지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함께 삶을 책임져 줄 남편을 잊고 생계와 보호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자리에 부르신 이 사람들은 모두 추수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에서 빠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저 가진 사람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저 나 혼자 배부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만 평안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에 그 감사는 온전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열매는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맡기신 그 은혜가 바로 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를 그저 교회 안에만 두거나 우리끼리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로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감사의 자리로 부르고 있고, 그게 응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오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강한 백성이 아니었고 또 넉넉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유로운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이었고 억압받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거리도 주셨으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까지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원래 나그네였고 약한 자였기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그들이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에 감사의 뿌리는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0: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이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의롭고 더 나아서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말이나 고백에 머물지 않고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잊어버렸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으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세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느냐? 감사의 출발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응답하는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감사이며 내 곁에 이웃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또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넉넉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의로워서 섬기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그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의 감사가 이웃에게로 흘러가며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오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성함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고 책을 읽고 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누구한테 건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신 거죠. 오늘 선교사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맡기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던 시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 읽었던 책, 뭐 은혜 속에 불렀던 찬양, 설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떠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맡기면서 애쓰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떠오르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제 나를 바두옵소서란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이 찬양 저에게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인지 겨울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요.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련회 때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정말 제목부터가 확 도전이 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거참 어려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맡기려면 상대방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7월, 8월은 교회에서 여러 여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더 좋죠.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휴가도 가야겠지만 교회 여름 사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익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녀왔어요. 1484번님. 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익산에서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1484번님. 9947번님, 개학하고 4번 교회 출석했는데 불교 신자인 와이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9947번님은 제가 이게 보니까 정보가 없네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학했고 어떻게 개학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에서 8845번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앱 메시지 주실 분들 극동방송 어플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앱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때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데프리카 옆에 구미 출석. 8858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막 장마철, 여름 이제 시작됐어요.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오며 가며 항상 이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다고 7361번님도 오셨고, 피디님 반칙입니다. 1102번. 아, 이게 무슨 건가 했더니,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눈물 나는 찬양 반칙이에요 라고. 아, 그런가요? 뭔가 옛적에 어떤 그 은혜스러웠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102번님도. 아, 그리고 7361번님. 1102번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특히 1102번님. 계약하셨어요? 6개월 방학이셨는데. 자, 한번 현재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통화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스스로 계약을 했던 간에,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한달 전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송파. 날씨는 안 좋아도 따뜻한 새끼라 들으니 마음 따뜻하다고 고맙습니다. 9625번님. 아, 우리 김서연 권사님 잘 오셨어요. 도전 찬양에 오셨던. 자, 여러분은 혹시 이맘때쯤에 여름 아니면 겨울, 예전에 내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런 책으로 참 내가 순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썼던 글, 읽었던 책, 불렀던 찬양, 설교, 어떤 그 누군가, 추억 새록새록, 그때 순수했던 시절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신 두란노 경비와 찬양, 예전에 테이프로 듣던 그 음원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생각하면서 불렀던 옛날 곡 같이 찬양하시죠.

옛날 음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7406번님 모태신앙 중학교 1학년 첫 겨울 수련회 때 이 찬양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 물건 배송하시면서 우리 8240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주에서 아웃리치 답사차 듣고 계시는군요. 나주까지 가셨네요. 자, 대구에서 진짜 덥고 습한데 우리 두 딸과 아유 전쟁 중이시구나. 승리하십시오. 7343번님 감기로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방학생들 주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3475번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우리 0091번님 신청한 곡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3시 2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34번 장마철 비 한바가지 오는 이곳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체크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아저씨 좋네. 아저씨 좋아.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노래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같은데 흰구름 뭉게뭉게를 알고 있고 정체가 궁금합니다. 6634번님 자 흰구름 뭉게뭉게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끼라 응원하러 모두 모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7406번님 아까 소개했죠. 7406번님 소개했고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신 1203번님 양평 9507 가산동 9950 고맙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던 찬양 생각나네요. 8413번 또 4950번님도 수련회 때 울고 웃으면서 찬양했었죠. 저희 여선교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수련회라 야외 활동 많을 거라 천연재료로 벌써 스프레이 1000개 준비하면서 경남 진해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스프레이 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큰아이 현재 29살인데 고2 되던 2월 초에 기숙사로 가던 차 안에서 극동방송에서 한 사연으로 인해 100일 작정을 명받고 처음 작정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사연은 어느 10살 소년이 엄마 따라 특세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했다고. 크, 이거에 또 도전받고 시작하셨군요. 뜨겁게 만나고 지금 큰 아이가 29살 같이 이렇게 했었나 봐요. 6600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프리카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 또 같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할머니 여름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산 연모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전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 된다고요. 8532번님 울산에서 스스로 방학하신 분 잘 다니고 계시죠? 자 여름성경학교 교가 갑니다.

0: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올해 8월 13일, 14일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거든요. 13일은 저기 전남 여수에서 또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13개 지사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안내방송 여러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방학 중인데요. 교회 방학 중인데 5356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 집입니다.
0: 네네. 라디오 옆에 끄셨죠?
1: 네네.
0: 자, 어느 지역이시죠?
1: 아, 여기 부천이에요.
0: 부천.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할 때 15년 쉬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연결을 못해서
1: 아, 예.
0: 제가 아끼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1: 네네.
0: 15년 지금 방학 중인 거 맞나요?
1: 아, 네. 제가 그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어요.
0: 네.
1: 다녔는데, 좀 교인들하고 이렇게 동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가,
0: 예.
1: 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지었지요.
0: 아, 그런 이렇게.
1: 네, 동거래를
0: 하다가 보니까, 예. 뭔가 예. 좀 서로 아픔이 있었구나, 좀, 서로.
1: 네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동거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근데
0: 15년이면은 참 오래됐네요 근데
1: 네 좀 예? 됐지요
0: 아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극동 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들려가지고 듣게 됐어요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한 얼마나 되셨는데 들으신지는
1: 그런지는 뭐 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요. 한 1년 조금 넘게
0: 1년 정도.
1: 들었죠. 네.
0: 이 지금 새끼라 이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1: 그 시간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요 시간은

0: 꼭
1: 아,
0: 듣게요.
1: 그래요. 용기
0: 네.
1: 있게 오래간만에 15년 쉬고 있다. 이렇게 지금
0: 네.
1: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은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네.
1: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방학을 끝내고 용기 있게 그 교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0: 근데 다시 가야죠.
1: 다시
0: 다니던 교회 또
1: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0: 다녀야죠.
1: 다시 그 교회
0: 네.
1: 가시겠습니까?
0: 가야죠.
1: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0: 예.
1: 거가. 네.
0: 예.
1: 이번 주부터 꼭
0: 네.
1: 다시 교회를 가서
0: 네.
1: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0: 네.
1: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5년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면 30년 돼요.
0: 네, 그러니까 그래도
1: 네.
0: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지요.
1: 자, 저와 함께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5356번님. 이번
0: 네.
1: 주에 꼭 교회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미리 축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0: 예.
1: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그거는 잘
1: 잘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자,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0: 네모나요.
1: 레모나. 자, 레모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용기 있게
0: 네.
1: 혼자 가십니까? 가면요?
0: 그냥 다니던데 그냥 혼자 용기를 내서
1: 네,
0: 가야죠.
1: 그래요. 용기 내셔서 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번 문자
0: 네.
1: 주십시오. 어떤 예배셨는지. 네, 오늘
0: 네.
1: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우리 15년 방학생. 꼭 교회 갈수 있기를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흰구름 뭉게뭉게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들 하셨네요.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옛날 여름성경학교 생각하면서 0683번님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야 60대인데 정말 새로워요. 70년대 때 덕전 감내기 회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개막식처럼 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두 줄, 두 줄, 총네 줄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기억이 너무 새롭다고. 그때 전봇대나 벽에 많이 써붙였대요. 여름 성경학교를. 추억이 새록새록. 이야, 여름 성경학교를 전봇대 붙였다. 옛날 생각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교회 오빠와 함께 수련해라. 은혜는 못 받고 마음만 두근거렸던 그 10대 소녀가 이제 나이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무리는 주님 사랑으로 해서 다행이네요. 교회 오빠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 2063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봉천동 편의점 정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교가 들으니까 제 귀에 매미 소리와 아이들 소리 윙윙거려요. 북치며 동네를 돌던 아이들 졸졸 따라왔다고요. 여름성경학교

간식으로 매운 닭발을 한 달아이 이고 오시던 선생님 이제 백발의 세대입니다. 0850번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울산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할머니들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낸 분들 문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셨을지 계약했을지 우리 7675번님이 20년 방학 도전 찬양에서 극적으로 손잡아주셔서 계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받으시네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20년 방학 끝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극동방송 덕분입니다.
0: 이야, 그때 계셨던 곳이 전주였나요?
1: 네네.
0: 전주였고, 교회 소개도 이제 필요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예, 통화하다가
1: 예. 예.
0: 저희 방송 소망이기도 출연하시는 목사님 교회 말씀을 네, 드렸더니 네, 네. 제 기억이 제가 수요일 날 도전 찬양을 했는데 목요일 날 그 네. 수요예배 갔다라는 문자를 목요일 날 주셨죠.
1: 예, 그때 그 찬양 인도 예배할 때 그날 드렸습니다.
0: 그니까요. 야.
1: 예, 예,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 안 거죠.
0: 그니까 바로 수요일에 네. 저랑 통화하고 주일 네. 예배를 제가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했는데 수요예배를 바로 가셨어요.
1: 예, 예.
0: 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셨나요?
1: 예, 예. 어제 맥주 감사.
0: 와. 때. 어제도 갔고 지난주도 갔고요.
1: 아, 지난주에 제가 일이 먼저
0: 일이 있어 가지고 수요예배 가시고 이제 어제는 주일 예배 가시고
1: 예,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0: 네.
1: 아, 이번 주 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0: 예.
1: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어제부터 나갔어요.
0: 와. 그 사모님도 이제 극동 방송에 진행을 하시는데
1: 예, 예.
0: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1: 예.
0: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저도 너무 그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0: 예.
1: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PD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20년 방학을 끝내고 첫 예배는 어떻을까 궁금하네요. 수요 예배든지 아, 어제 예배든지.
1: 예예 예. 굉장히 뭐 눈물 많이 흘린 예배가 됐고요.
0: 네네.

0: 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그 내가 애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것들이 20년을 지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도 너무 많이 경청하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적응하는 데 굉장히 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1: 자, 우리 이제 마전교회 가셨잖아요.
0: 같습니다. 네네네.
1: 저희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0: 우리 저 추희애 목사님 뭐 너무나 훌륭하시고 제가 뭐 설교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다시 그 주님을 찾는데 큰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아유, 우리 강형성님, 우리
0: 예예.
1: 새끼라의 우리 극동방송에 귀한 열매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곱창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0: 네네. 예. 예예. 좀
1: 아,
0: 어제 그제인가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0: 네네.
1: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 정말 계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0: 잘했다 생각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축하의 선물. 제가 꽃바구니 선물을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고요. 네. 옛날 20년 전에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0: 예,
1: 아세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오늘 이제 예전 추억의 찬양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7675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 아멘. 예.
1: 고맙습니다. 네.

자, 너무 잘하셨다고 축복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된 7살 변지인 가정 우리 099 2번님도 제가 나중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8737 8212번님 또 875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퀴즈합니다. 보물 퀴즈. 내일 또 많은 방학생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새끼라 조윤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에

1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회예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가 만민과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수상음악 F메이저 HWV 348번 5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수상음악 F 메이저 HWV 348번 가운데 5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현악 8중주 옥텟을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실내악 역사상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현악 4중주를 하나씩 더 악기를 추가해서 더블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 파트의 그 성부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균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마지막 악장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입법적인 기법들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멘델스존이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바흐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연구한 그런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후대에 바흐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작곡가로도 멘델스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흐의 기법들이 그의 작품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오늘은 4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질주하는 에너지들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 바로크 시대의 선율적인 기법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멘델스존의 옥텟, 더블 스트링 콰르텟 4악장, 루체른 페스티벌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노래,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옥텟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박시용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보에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린 날입니다. 맥주, 보리추수를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7주 후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기간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맞이해서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점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전반기 동안 나의 감사가 어떠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의미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범사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 또는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를 뜻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긍정적인 기능들은 이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다 감사가 주는 유익은 참 놀랍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에 효율을 높이고, 또한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앞에 범사에라는 말이 단어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사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엔 판티라는 말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엔과 그리고 모든 것 올 모두를 뜻하는 판티가 합쳐진 말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어떤 때에도 이런 말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까지 이르는 감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은혜를 다 누리시는 또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성도 해야 될 범사의 감사는

좋지 못한 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편지의 곳곳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교인들의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데살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중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 이 교인들의 상황은 좋은 일이 있거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중에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의 처지를 모르고 한 말도 아니고 억지로 감사하게 하려고 압박을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감사에 어떤 비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옷이 찢기고 또한 벗기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감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참 억울한 상황에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갇힌 문이 열리고 그들의 몸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간수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이 범사의 감사가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는 힘이요 사명을,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많은 환난 중에도 감사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처지 형편이 좋을 때 감사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나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합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로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길이 뚫립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느 성도가 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날아온 야궁에 이 눈을 맞았는데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너무 놀란 마음에 급히 준비하고 학교로 택시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크게 안 다치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아이 눈 한쪽 눈이 다 보호대로 다 가려 있어서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놀랐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가는데 그 택시 안에서도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눈에 시력에 아무 이상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보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의문이,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한번 감사를 해보자,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발로 아이와 함께 병원 갈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눈 주변의 상처들은 생겼지만 안구나 시력이나 뼈는 다른 곳은 괜찮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경이 눈동자를 보호해준 것 같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감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범사의 감사는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범사이란 이 말에는 내일의 일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도 이런 말처럼 아직 오지 않은 때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에도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아직 된 것은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미리 감사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 작은 것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남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리 선포하는 감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일에 감사하고 지난주 일에 감사하는 과거지향적인 감사지만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앞으로의 일에 감사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범사의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가 더큰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비록 지금이 절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를 먼저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미리 감사를 잘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그 불평과 원망이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길이 차단되고 그 대신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즉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는 그 기적의 때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힘을 다 부어 주십니다. 어느 성도께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또 해야 하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 몸에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혹시 내가 수술하기 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안과 염려 대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좁아진 혈관을 이미 넓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걱정은 사라지고 심지어 내 수술 날짜를 잊어버릴 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수술하려고 전날 입원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사하고 다음날 수술하려고 준비하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 듣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느냐 하면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감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텐데, 이렇게 세상적인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달력을 넘겨보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4개월 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나 상황을 놓고 그때까지 나의 주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나 결혼 문제 등이 있다면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자녀의 말 미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사 일이나 사업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회복시키실 미래를 믿고 미리 감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임하실 주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내가 선포한 이 감사를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음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씩 미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노트나 휴대폰에 꼭 기록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할 내일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꼭 반드시 해야 될 범사의 감사는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이

그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바로 그들이 지금 받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주님 나라 들어갈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란 이 사람이 계속 고백하죠. 앞절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이것도 안 될지라도 이것도 못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해도, 내가 또 손해를 받고 재산이 도둑을 맞아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해도, 이런 뜻입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이유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다 씻겨 사라집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었다는 기쁨이 현재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모든 삶의 형편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어려움을 뛰어넘고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모든 병과 처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아 오를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 시편 136편은 최고의 감사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를 다 선포하고 매절마다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감사 앞에 자신이 겪었던 삶의 모든 상황들, 26가지 상황들 다 나열하면서 그 뒤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셨던 그 힘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압도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질병을 압도하고, 가난을 압도하고, 실패를 압도하고, 불행한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압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얻었으면 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

0: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미리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네 주님, 제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리고 막혀있는 길이 뚫리고 답답한 문제들이 풀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4: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5: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손에 쥐는 순간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환경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삶은 예배가 되고 길은 은혜로 물듭니다. 오늘 첫 곡 주 음성 외에는 펫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서현실이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준비했고요. 조이 듀엣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이 팬노드의 찬양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반성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림에 있습니다. 행복을 소유해서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된 행복을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찾읍시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그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분 자체죠, 그죠?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인격,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름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여도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예,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러면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 여호와를 하지 않아. 그 두려우신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때로는 어떤 교단은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가장 많이 있죠. 구별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이 구별,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막 욕도 하고, 욕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불꽃 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에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 거룩이 세 번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막 놀이터로 삼는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즉사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신약에 즉사한 사람 또 나와요. 아침에 죄송해요, 즉사한 얘기를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즉사를 해요. 즉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자,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요. 오점투성이고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맹세하는데 오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잖아요. 경솔하게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박수를 칩시다. 그런데 박수를 경하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박수를 친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는 굉장히 남발하는 걸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연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닮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득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야.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이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보십시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종전을 원하지도 않아요. 기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ADHD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해요. 정신적 질병이.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어서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편리성만큼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뇌의 구조가 바뀌고 뇌가 썩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놓지를 못해요. 막 그냥 끌어당기니까. 몇 시간도 그냥 밤을 새우고 24시간도 해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죄인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상 혹은 기독교 제국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꿈은 허상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두기에는 불길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기도,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그래서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요즘 한 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이 부모들이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요즘은 참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죽도록 고생한 그 사건과 그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나죠? 고집을 피웠어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쌩고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대로 피웠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경고해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이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어젠 맥추감사절이었죠.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처음 거둔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당연했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반기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7월과 함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도 시작됐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여름은 몸도 쉽게 지치고 마음도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2026년 여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찬양으로는 새 힘을 얻으면서 또 기도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반기의 첫 발을 주님과 함께 내딛으면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7월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7월 6일인데 왜 시작됐다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을 좀 기다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막 처음에 앞에 시그널도 바뀌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BGM도 평소와 다르죠. 네, 이 6주간 저희가 풍성한 찬양과 또 시원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퇴근길에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신청 찬양도 제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어떻게 보면 평소 코너들보단 좀 가볍다고 할까요? 찬양으로 또 신나고 시원한 찬양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유롭게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생활 상식을 나누는 짧은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SNS 상에서도 쇼츠가 참 유행이죠. 뭐 새롭게 생기는 뭐 플랫폼에서도요 쇼츠가 빠지질 않는데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영상도 그냥 보질 않으세요. 배속으로 꼭 청취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상식을 좀 짧게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용해요. 오늘은요, 첫 번째 상식 시간이죠. 오늘은 7월 맞이 7월 제철 과일과 채소에 대한 상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신청하셨던 찬양들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나 이 과일 좋아해요, 이 채소 좋아해요 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 아니면 그냥 과일도 됩니다. 과일, 채소 올려주세요. 7월 제철 과일에 해당되고 또 제철 채소에 해당되는지 한번 조금 이따 나눠보시죠. 그리고 찬양도 신청해주세요. 출석 체크도 받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 2002번이

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나의 가는 길이 이동엽 씨의 찬양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수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편합니다.

이어서 기프티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네, 오늘 여러분들께 7월 제철 과일, 어떤 과일이 있는지, 또 제철 채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좋아하는 과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2667번님, 수박 너무 좋아하신다고 올려주셨고요. 또 8335번님, 아, 저는 참외가 너무 맛있습니다. 요즘 참외 저희 집에 계속 쌓아두고 먹고 있는데 깎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깎아놓으면 엄청 많이 먹게 됩니다. 네, 라고 보내셨어요. 또 살구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살구를 저도 최근에 이제 방송사로 어떤 청취자분께서 선물을 보내셔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살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노란색 탁구공 같기도 했습니다. 네, 살구도 너무 좋죠. 네, 많은 과일 보내주시고, 근데 채소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네요, 생각보다. 과일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채소 하시면서 또 오이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오이도 좋죠. 이 등산할 때 오이 꼭 들고 가시지 않나요? 저는 오이 하면 등산할 때꼭 가지고 가는 채소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요. 7월 제철 과일과 채소. 과연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가 이 안에 들어있을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극동 상식입니다. 7월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7월의 제철 과일은 복숭아, 자두, 살구, 포도, 매실, 수박이 있습니다. 제철 채소는요, 오이, 가지, 토마토, 애호박, 옥수수, 풋고추, 부추가 있습니다. 제철 음식이 맛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영양소 함량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또 계절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노화 방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도 강화돼요. 하나님이 주신 제철 식재료로 맛도 챙기고요. 건강도 챙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리신 제철 과일과 채소 있었는데요. 많이 해당될까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7월에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극동상식 코너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짧게 짧게 올려 드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육의 양식은 제철 음식으로 챙기시고요. 이제 또 영의 양식을 우리 함께 채워 봅시다.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네, 다음 찬양은요. 저희가 또이 일주일 중에 말씀 찬양을 했던 기간이 있죠. 바로 화요일이었는데요. 네, 육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영의 양식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 찬양은요. 말씀 찬양 올려드리려고 해요. 외웠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첫날인데요. 찬양으로 여러분 찬이 좀 시원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고 계실까요? 다음 찬양도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1072번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전 연서라고 해요. 제가 줄넘기 선수라서 대회가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시면서 추천곡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연서 친구 제가 알기론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5학년인데 여정이라는 인생의 여정. 생각이 참 깊은 친구인 것 같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여정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청 찬양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연서 친구 줄넘기 선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체력도 대단하고 또 믿음도 대단한 우리 1072번님의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잔향 올려드렸어요. 손 하면 생각나는, 손을 들다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믿음의 의지와 또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또 간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브라운 워십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1: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주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렸어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는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갖고요.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했는데요. 이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하네요. 어떠셨는지 문자 남기셔도 되고요. 또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6주간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오늘은 상식 알려드렸죠. 또 내일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들과 새롭게 또 만나보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소리가 좀 평소와 달랐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에는 감기 걸리면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저녁도 우리 예수님과 승리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 선곡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식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조금씩 식어갑니다.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복음의 감격을 붙잡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머물러 있으면 감격이 묻어지고 뜨거움은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질 테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넘쳐나고 주님의 성찬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실패와 숨겨진 눈물까지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불이 약해지자 육신의 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갈등과 혼탁함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는 형편이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지나온 진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잊고 살았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메마른 입술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한다.

것은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맥추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말씀은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칠칠절의 의미는 일곱을 일곱 번 센 헤아린 절기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한 날부터 일곱 주 곧 49일 뒤에 지키는 절기라서 칠칠이 49,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칠칠절을 달리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밀 수확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일곱 주,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제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을 지키는 같은 절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칠칠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칠절이 이제 뭐 이름이 좀 칠칠절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맥주 감사,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니까 이름을 맥주절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밀을 수확하고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에 상응하게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에 상응하게 감사절기를 지키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그 복을 헤아리는 겁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헤아릴 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헤아릴 때, 어떤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것에 상응하게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니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큰 사고 없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고 머물 곳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 중에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낙심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없는 것만 헤아립니다. 없는 것만 헤아리다 보니까 이미 받은 복을 잊게 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지나친 하나님의 복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아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상응하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절을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헤아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형편과 능력을 살펴서 그에 맞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내 형편에 부담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드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꾸로 내 형편을 무시하고 사람이 눈을 의식하여서 무리하게 드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적게 드려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이런 헌금을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 생각에 그래서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데 형편은 따라주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드리는 이것, 이런 헌금 말고 이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 예물,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손에 있는 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 그 마음도 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마우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할까 살펴보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내게 생긴 그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기쁘게,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드리는 헌금, 그것이 자원하는 감사여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형편을 헤아려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맥주주를 지키는 방법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와 함께, 그리고 노비와 함께,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서로의 감사를 나누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언급된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는요 당시 형편으로 볼 때 자칫하면 감사의 절기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다른 집안 사람들은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고 객과 고아와 과부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기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편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데 객고하고 가부들 그들이 맥주절이 되었을 때 유다 땅 남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경제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힘들어져서 절기를 지키는 그 감사의 절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과 함께
너희 안에 거하는

비록 유다 땅 남단에 살고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라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챙기고 객을 챙기고 고아를 챙기고 과부를 챙겨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은 받은 복에 대해서 혼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혼자 오지 마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전세대 연합예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전세대 연합예배 이외에도 이 감사절기, 내년이 아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전세대 연합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어도 그날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시험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종종 결석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감사 절기에는 그들도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참 혼자 오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설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셀 식구들 가운데 그런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오라고만 하지 말고 혼자 오기가 힘드니까 함께 해서 예배 시간 그날 예배 시간만큼은 함께 만날 것을 약속을 잡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고생을 떠올리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곡식을 많이 수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감사의 제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하여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건강도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것을 잠시 누리다가 죽을 심판받아 영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0: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들은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환경을 초월하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 현재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쉬운 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의 날도 많았고 감사보다 염려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품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받은 복에 상응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있는 형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 이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찌할까? 왜 그런 생각 가지나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저녁에 혹은 형편이 안 되면 이번 주중에라도 여러분 가정에 반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감사의 제목,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헤아리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시작. 헤아리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헤아리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헤아리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런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겠죠. 크고 단단한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유얼사이드가 찬양하는 이삭의 축복 흥겹게 들으셨고요. 아발론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송 들으신 후에 김상훈의 고물심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8918번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어머니 댁에 농사일 돕고 허리 펼틈 없이 일하고 해질 녘쯤 해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옆에서 잠깐 돕는데도 힘들더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8845번님께서는 지선 전도사님, 저는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랑과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운동하니 힘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분더 나눌까요? 6114번님께서 이곳저곳 대학병원 휴진 중에도 자리 지켜 아픈 우리 암 환자 돌봐주시는 김재룡 교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정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더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신청하신 찬양들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91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8932번님께서 샬롬, 오늘도 덤프차 낮 운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로 파쇄 아스콘 폐기물 운반하려 대기 중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간 운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83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딸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오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들,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명식이 찬양하는 믿는 자 모두 샬롬,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0: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가 되어서 들어간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라면, 외적인 방향성이라면 우리의 내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죄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죄가 무엇이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죄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윤리적인 죄에 갇혀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죄는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게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죄가 뭐냐 하면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도 가장 위험한 병이 뭡니까? 자각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암을 췌장암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은 이 교만이 죄라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시작되는 한 주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저희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향기가 되리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곡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사를 적고 곡을 썼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이, 또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판단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어서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커스 1번 가운데서 추가 주신 사랑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봐도요, 말하는 거를 보면 아우 얘는 집에서 사랑 참 많이 받고 큰 것 같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정의 어떤 언어 문화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사람. 네, 그렇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죠.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뭔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자 앨범 가운데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 요거는 정말 표면적인 사랑이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 그게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참 어렵지만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주중에 늘 놀러와서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일에는 교회를 안 오는데 주중에는 교회를 얼마나 와서 놀고 어지럽혀 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목사님 라면 꼬리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많이 몰려올 때는 한 10명씩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참 얘들을 볼 때에 저는 이제 뭐 그래 얘들이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지금은 와서 교회에서 사고를 치지만 얘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겠지. 주일날에는 절대로 안 오지만 평일날에는 뭐 초등학생이니까요. 뭐 오후 한 5시 되면 늘 놀러와요. 와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교회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좀 혼나면 제가 혼내거든요. 너무 어지럽히면은 또 혼내면은 잠깐 또 한 1시간, 2시간 어디 갔다가 또 와서 놀고 그리고는 배고프면은 당당하게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들, 예의 바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감정이 팍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기대합니다. 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래도 교회를 기억했을 때 늘 가서 사고 쳤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목사님이 있었고 때로는 혼을 내지만 또 다시 찾아가면 간식을 챙겨주는 목사님이 있었어. 그게 그 아이들의 발걸음이 교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꼭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으셨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외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이게 목사로서 살아가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뭐 설교를 한 10번만 해도 된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은데 뭐 일주일에 해야 되는 설교가 10몇 편씩 되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모든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용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이제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좀 바라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뭐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너무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나눠보겠는데 3장 7절 말씀으로 나아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사 누가는 치유되는 이적을 기록할 때마다 다른 어느 복음서 저자보다도 상당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느 기록자들 같았으면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터인데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바로 발과 발목이었습니다. 8절로 가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8절에만 두번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3장은 매우 흥미있는 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은,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끝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날 성전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앉은뱅이가 된 자가 뛰는 것을 보고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앉은뱅이는 뛰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뛸수 있게 되자 그는 곧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한낱 앉은뱅이 걸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래 앉은뱅이였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준이 기록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이 되겠죠. 이어지는 11절을 봐보십시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곧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던 그러한 곳,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뭐 이런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런 자리였었다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때 그들은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들은 누구인지 아마 앞다투어서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보고도 싶어 했을 거고요.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아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오직 교회라고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이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이 유대인 청중들을 구약 성경으로 안내하는데, 베드로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만약 그들이 그분께 돌아왔다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너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초청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13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게요.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을 이번에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그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라고. 저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였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 예수란 이름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7,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들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이제 저들을 분명한 태도로 취해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개종으로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휴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로부터 온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쾌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도 유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로 모실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어떤 사람들은 만물과 온갖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21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만유의 회복을 모든 악인과 선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인과 선인을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과 선인을 철저히 구별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뭐랄까 좀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뭔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1절.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만유의 회복입니다. 3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대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때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로마 제국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백성 위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을 보실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기는 교회의 과도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전에 메시아를 영접할 최종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끝내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바로 결코 놀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3장을 접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즉 그의 설교로 약 5,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때 이제 드디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을 선동함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알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소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수 있죠. 분명히 바리새인 중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또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극심했던 그들의 증오와 악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부활을 널리 증거하자 교회의 큰 원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자꾸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불신자보다도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교파일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그렇고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러므로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뭐 말.

0: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활을 전하는 자를 대적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만 전한다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님, 인류를 사랑,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 사실을 전파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뒤이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만일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면 여러분, 여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저는 사실 시몬 베드로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비판하고, 뭐그 사람은 뭐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뭐 변절, 아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쓰임을 받은 그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이 집회는 무력하게 끝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웃다가 끝난 그런 집회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구걸하던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나요? 1번 요한, 2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회개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 기초를 쌓았고 결국 영국의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인 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곳, 그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이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새가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새끼 새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지 싶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척도 해보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닐까. 그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장 든든한 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6주 동안 함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은 9가지 맛이 날 뿐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찬미 민유경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만큼 더 사랑하세요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별그대 함께하길 원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벗어날 뿐,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들, 잊기 어려운 상처와 우울했던 과거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텐트 메이커즈의 주님 하늘 문을 열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즈엠의 발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Ripe Old Singers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긴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란의 달리다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성화인데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배우고 뭐 본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선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보더라도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5723 성도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북방방송,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잘 전해지기를,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7074 성도님도요, 북한에서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0: 그럼요,
1: 좋겠어요. 예.
0: 그럼요.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1: 그게
0: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그쵸? 예.
1: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오.
1: 예. 콩나물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0: 오.
1: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건
0: 그러세요?
1: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오,
1: 예.
0: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했던 거죠.
0: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가 본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수 있을까? 그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야.
1: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떼약 뺏어서 김매야 되고 머내기
0: 그렇죠.
1: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때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0: 그렇죠.
1: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0: 네.
1: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몰래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1: 예.
0: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교과서에서.
1: 예.
0: 그게 90년대, 200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정권에
0: 네.
1: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도인데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 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0: 와.
1: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소꺼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아,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그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0: 네.
1: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0: 야,
1: 거죠.
0: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1: 아유,
0: 거였는지?
1: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성승원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1: 아직 더 남았어요.

0: 발리에서 생긴 일. 네. 파리의 연인. 버거 또 버거.
1: 많이 보셨네요.
0: 엄청 봤습니다. 진짜 혁명적으로 봤어요.
1: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니,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네.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0: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네. 절통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0: 엄청납니다.
1: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0: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1: 그렇죠.
0: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1: 오.
0: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1: 그렇죠.
0: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당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에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각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0: 집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네.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네,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

라면이나 빙수, 아이스 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기능 저하와 소화 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커즈원 입법위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과 권익보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교권 회복 서사를 담고 있어 교사의 훈육권과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지 교사들은 과도한 민원과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대만 교육부는 관련 청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원에서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덱스터리티의 로봇 매크는 다리와 얼굴을 없애고 팔 구조를 확장한 형태로 시간당 최대 400개의 상자를 처리하는 등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슈퍼 휴머노이드로 부르며 인간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 구조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전통적 휴머노이드 대신 목적에 맞게 신체를 변형한 탈인간화 로봇이 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로봇도 바퀴형 하체나 확장된 손 구조 등 작업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고집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기능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역사문화연구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최근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극우가 아마테라스 신화 등 고대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신화를 끌어와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호사카 소장은 이러한 경향이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신도 체제와 결합하면서 강화됐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평화 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화통화 내용이 단속의 단서가 되면서 장사꾼과 송금 중개인 등이 연쇄적으로 조사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내용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선 전화와 휴대 전화 모두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화는 이제 시한폭탄이라며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사와 송금 등 생계 활동에서는 전화가 필수 수단인 만큼 완전한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심카드 교체 등 우회 방식도 단속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생원은 당초 노인과 무위탁 주민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로 소개됐지만 운영 자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뒤 최근에는 방랑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임시로 수용한 뒤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양생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머물며 15세 이상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어린 아동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설은 외진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복지기관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호보다 노동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의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기능 저하와 소화 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장관 혈관이 수축하고 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설사, 기능성 소화 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 위염 환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음식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초를 활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초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균형 잡힌 식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여름철 장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입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의미하고 여행 지급은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946만 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약세와 항공편 정상화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 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경제지 등에 따르면 안제이 그지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K2 전차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 로템은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와벤디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중 60한 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물량을 활용해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수출 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산 생산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모델이 향후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지 협력 생산 구조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평안남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청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품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에서 기쁨을 온전한 또 참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당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우리 북녘회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어려운 일 당할 때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운동 삼아 산을 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마루가 나올 때만큼 우리 주변 전경을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또 고개마루가 나타나고요. 이전의 고개마루보다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길목 가운데 걷고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첫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담대히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말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그 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아래로 뛰어갔다고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이몸의 소망 무행가, 그리고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케스트라 연주 찬송 이어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화요일의 순서, 북한에서 온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안부를 묻는, 그렇게 교제하는 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이 약 5년쯤, 이사 온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사계절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지셨겠어요. 네.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0: 네, 너무 더워요.
1: 네, 어떻게 북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땐 좀 어떠세요?
0: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더웠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뭔가 북한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느낌이 나요.
1: 습한 거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0: 맞아요, 너무 습합니다.
1: 그래도 여기는 어딜 가도 에어컨이 계속 있잖아요.
0: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이제 네. 뭐 북한도 덥고 한국도 덥긴 하지만 북한은 그냥 이제 선풍기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름을 견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습한 거는 선풍기로 사실 여름 이제 한창 그 막 7월 8월 달에 막 장마철이고 엄청 습하고 이제
1: 맞아요.
0: 기온도 높고 한데 그건 이제 선풍기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 근데 북에서는 그 짧은 옷들도 잘 못 입지 않아요?
0: 맞아요. 여름에도 무조건 바지 긴 남자든
1: 남자도
0: 네네 남자들은 무조건 긴 바지에 뭐 셔츠 같은 거를 입고 다녀야 하거든요.
1: 긴 셔츠요? 반팔 셔츠?
0: 그거는 반팔 셔츠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셔츠가 원래 좀 답답하잖아요.
1: 네.
0: 그 막 단추도 목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불편하긴 합니다. 여름이 진짜 좀 끔찍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팁들, 본인만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0: 아, 네네네.
1: 북한에서 어떻게 나셨어요?
0: 아, 저는 그냥 제 몸이 그 여름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다.
0: 네. 근데 견디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있을 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0: 네.
1: 여기서도 지금 다 경험하시고 북에서도 경험을 네네네. 하신 거잖아요.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셨어요?
0: 저희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둘 다?
0: 아, 둘 다. 저는 겨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그 꽃당 이제 자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1: 네.
0: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발 얼고 뭐 손 얼고 귀 얼고 코 얼고 하면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상 이제 임의의 부위에 뭐 발이든지 손이든지 동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1: 동상 걸린 적 있으세요?
0: 저 있죠. 저 손에 동상이 와서 그 손이 이제 새빨갛게 이제 붓거든요. 동상이 오면.
1: 아, 진짜요?
0: 네, 처음에 이렇게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면서 그 퉁퉁 붓게 터지면서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진 같은 게
1: 네.
0: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엄청 막 갈라 터질 때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1: 지금은 근데 흉도 안 찌신 거예요? 너무 손이.
0: 아, 네. 그게 뭐 그때 또 겨울에 그렇게 동상 생겼다. 또 뭐 여름 되면 없어지고 뭐 또 겨울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고향이 평안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네.
1: 추억 속의 평안도는 어떤 모습일지. 왜냐하면 평안도가 또 내륙 쪽에

0: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함경도나 양강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모습이에요?
1: 평안도는 그냥 약간 평평한 느낌?
0: 말 그대로?
1: 네, 말 그대로 함경북도 쪽이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많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대신 평평하긴 한데 거기 너무 평평해요. 벌이 많거든요. 이제 황해도 쪽에는
0: 네.
1: 곡창지대여서 평안도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평안한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0: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잘 지었네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그 벌판 같은 데에 평안도 땅.
1: 네네.
0: 그 어쨌든 5년 전쯤에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남북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5년 전 정도면은 아마 1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1: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북한 정권의 그 행태, 뭐 어떤 짓을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신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랑 이제 믿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도우는 서우면서 살수 없다는 이제 반발감 그런 게좀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정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야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니
1: 네.
0: 부의부에게 이렇게 되느니 한국행을 결정하겠다.
1: 네, 그냥 조용히.
0: 근데 그렇게 실상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그 창구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1: 네.
0: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견을 잠깐 표현했다고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1: 맞습니다.
0: 어떻게 주로 접하셨어요?
1: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뭐 인터뷰 탈북민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정권의 뭐 김정남 암살 사건 혹시 뭐 이런
0: 그쵸.
1: 네네 맞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어 자기 친형도 죽이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0: 네.
1: 자기 그 뭔가 친일 가족을 뭔가 서슴없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뭐백 자기 국민들 같은 거는 더
0: 생명에 대한
1: 네,
0: 무게감을 느끼지
1: 약간 네, 무게감을
0: 못하겠다.
1: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0: 근데 처음에 그렇게 접했을 때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탈북민들이 하는 뭐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이 그냥 이제 아, 이게 우리 그 정권을 우리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마인드는 우리 조국을 헐뜯으려는 무슨 모략이거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고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북한에 세뇌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진짜고 뭔가 다 맞는 소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0: 정황상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흐름에서 뭔가 잘려나간 종이처럼 비어져 있던 것들이
1: 네.
0: 퍼즐 맞추는 것처럼 또
1: 그쵸.
0: 느껴졌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까지 건너오는데도
1: 네.
0: 브로커를 접촉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인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1: 네.
0: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1: 오, 네,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빨리 온 편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0: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지인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기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1: 네.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떠날 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다 알 거는 알고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신념 같은 걸

0: 비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1: 아.
0: 설령 북한 정권에 다시 잡힌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 가는 길좀 웃으며 가자. 그래서는 그 탈출할 때도 마치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막 더저히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
1: 어머.
0: 하면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1: 와, 아니, 엄청 용맹하게 떠나셨.
0: 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떠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지인 통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0: 네.
1: 그런 종교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0: 네네.
1: 교회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0: 네.
1: 아니면은 외부 뭐 NGO 같이 돕는 기관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0: 네네.
1: 약간 후자로 오신 거죠?
0: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는 접하지 못하긴 했어요.
1: 왜냐하면 교회 통해서 오시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0: 아,
1: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와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여정들을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이사 온지 5년 차,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김준우 형제의 은혜 이야기와도 같이 지금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교통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한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0: 2021년이요?
1: 네.
0: 얼마 안 됐어요.
1: 5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1: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0: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1: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혀가지고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한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0: 20대 때 나오신 거죠?
1: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0: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 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1: 그냥 아파트 건설합니다. 살림집 건설.
0: 그래서 건설.
1: 뭐 예,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 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1: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0: 네. 네.
1: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0: 네.
1: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 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뭐 네. 10계명 10개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0: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1: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소리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0: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1: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1: 네, 그건 다 보게

0: 했어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그 시리즈로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외국 명작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1: 장르처럼.
0: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잘
1: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내용들을.
0: 현실에서

0: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종식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볼륨 올린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1: 네.
0: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교류사나, 무슨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예,
1: 주파수를 못
0: 주파수를 못
1: 잡게,
0: 잡게,
1: 네.
0: 빈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1: 아,
0: 뜯어가지고, 예,
1: 직접.
0: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1: 한국이 나와서
0: KBS는 알아요, 한국 방송이라고. 왜냐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1: 아.
0: 아 KBS가 한국 방송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1: 네. 교류한 게 많았죠.
0: 네,
1: KBS랑
0: 맞아요.
1: 북한이랑.
0: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네,
1: 이렇게.
0: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나와요.
1: 네.
0: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그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막,
0: 웅장하게
1: 네.
0: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1: 오.
0: 예.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0: 아
1: 않으셨어요?
0: 주님은 뭔가 아그 예수님이란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왜
1: 네.
0: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상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0: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더네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고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

0: 로마의 어떤 그뭐 갈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운,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
0: 네,
1: 하셨다고요?
0: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1: 네.
0: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0: 네.
1: 학교였어요?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12제자까지 알고.
0: 네,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오, 근데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0: 네.
1: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네, 그
1: 선생님이셨네요.
0: 선생님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부자 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에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에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0: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국도는 한때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와 목포가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 여수, 포항, 제주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2도, 신의주 21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대전이 31도, 서울과 목포가 30도, 춘천과 여수가 2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8도, 강계와 해산이 27도, 평양이 26도, 신의주와 함흥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3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부활의 찬송망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 무성한 녹음 너머로 9월의 황금 들판을 보는 것이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여기저기 비에 무너진 농지를 수축하며 벌써 가을 씨앗을 준비합니다. 여름비와 싸우며 온몸을 흠뻑 적셔도 오늘을 성실하게 일구어내며 다가올 황금 계절에 추수를 꿈꾸는 자의 가을은 분명 기쁨의 단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여 계획되어 있는 영혼의 추수가 간절하다면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7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시편 111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각 절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 연, 이게 두 단락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세 구절씩으로 이제 나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래서 총 히브리시의 이 줄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22개의 줄,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이제 22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끝까지, 자인까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한 26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22개의 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연의 배치의 맨 앞에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시편의 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절에 할렐루야, 요거는 빼고요. 할렐루야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할 때부터 이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요게 이제 일종의 비와 같은 알렙, 베트, 베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크다부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멜로에서 2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10절까지 총 22개의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시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고도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연, 단어, 행간들을 잘 배치해서 지은 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알파벳 시라고도 하고, 아크로스틱 쌈이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쓰인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1편을 보면 모두 이제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번역을 한 걸 보면 1절은 이제 할렐루야 요 시작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두 줄씩 이렇게 조금씩 돼 있는데 9절, 10절은 다 세 줄, 네 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이게 10절을 통해서 총 22개의 알파벳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2편도 보시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10절까지 있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동일한 형식의 이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벳시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나 다라 시가 이렇게 되면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가, 그럼 가자. 나, 나는 여호와께로 다 함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이 찬양은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알렙부터 알파벳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이제 시편 111편 그리고 112편입니다. 자, 이게 110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붙들기 때문에 이런 아크로스틱 시를 통해서 아크로스틱 이 삶, 알파벳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을 보더라도 시작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게 시편 110편 111편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111편도 할렐루야,

103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15편은 18절이 할렐루야, 116편도 19절 끝에가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가 할렐루야, 그죠? 예. 그래서 요 계속되는 이 할렐루야들이 등장을 하는 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 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중심을 굽히지 않는 이들, 올곧은 이들, 이걸 이제 정직한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말, 이 말은 신명기에 6장 4절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마음을 다하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심장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심장으로.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심장으로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 대신에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경외하는 이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회중 가운데서 왔다라는 건 이 상황이 예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찬송을 딱 봤더니 어떤 찬송은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이고, 5절을 언제 다 부르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채롭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찬양 가사로 따지면 시편 110편은 모두 10절까지 있는 찬양이고요. 10절. 시편 중에 제일 긴 거는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언제 다 부르나. 그렇게 다채롭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절 정도가 제일 긴 찬양인데요. 중국말 찬양 중에 보니까 20절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20절을 언제 다 부르나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이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가사에 내 혼신의 이 전 존재를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집니다.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부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과 곡조와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입술에 맴돌게 되죠. 사실 이게 되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자, 그럼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행하여 하시는 일들, 110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열방의 원수들을 복속시키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언약을 위하여 신실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이 흔들리지 않고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크다는 겁니다. 태양을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날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달이 떠오르게 하시죠. 근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여건을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을 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헤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과 감사가, 은혜가 확 넘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헤아리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아릴수록 가득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이 3절에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요, 정말 위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세상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자,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생긴 기적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다윗의 이 전성기 때 보면 양식을 가져오고 온갖 귀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더라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자, 행하신 바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 삶에 발견하고 기억하고 기린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묵상할 때, 묵상하며 이제 결론으로 다가오는데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꼼수와 지혜를 구별해야 됩니다. 꼼수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임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근본이 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0: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각이 없으면 미련하다고 그러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가장 미련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꼼수를 생각하는데, 꼼수가 아니라 힘들어도 주 앞에 올곧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원교회 양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벽한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껏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반열에 순전히 값없는 은혜로 들어온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과실을 맺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아침, 그분 진실과 정의의 손이 이 나라에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성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7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피피찐이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결단합니다. 주변에 나의 감정들이 선하고 기쁘게 흘러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피피찐이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울은 우리의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유난히 부족한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조금만 더 날씬했다면, 조금만 더 젊었다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보정을 거쳐야만 마음 놓고 올릴 수 있고 SNS는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존감을 흔들고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결점을 찾아내는 심리를 우리는 신체 변형 장애라고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고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곳을 성형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얼굴은 달라져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평생 외모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담당하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담하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누구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늘 비교당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비교의 대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매 간에도 동생은 예쁘고 언니는 못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곁에 있을 때보다 비교당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했고 기대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도 그녀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0: 누군가는 외모를, 누군가는 학벌을, 또 누군가는 직장과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레아의 인생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놀랍게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야곱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던 그녀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인생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지만 평생 눈물을 흘렸던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레아의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레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거울은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더 예뻐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비교는 감사로, 열등감은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로 바뀌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늘 옳은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얽매고 있는 근심 걱정이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별 치료를 다 하려고 다니지만 실상 진정한 치료는 예수 이름으로만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치료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힐링받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치료의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할 결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는 한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았지만 유대인으로 의심했던 독일군 장교는 스트루델이라는 디저트를 시켜서 권합니다. 스트루델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조리한 음식으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스트루델을 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망설일 정도로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납득이 됐던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 여부를 통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 목마른 내 영혼 테너 이단열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마약이 범람해가지고 마약 청중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밤마다 회식이네 뭐니 해서 술이 끝이지가 않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포로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고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불안, 염려,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 못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잘 감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80만 무속인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전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속인도 우리랑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안만 쌓이는 것입니다. 누가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데 우리가 언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계신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갖고 정말 영적으로 정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딱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가서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왔던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 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여종이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주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들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로 사실 힘들겠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물고 뜯을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아서 목베담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내는 영으로 물리치고 주님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천국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에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밤낮 쪼들린 인생을 삽니까?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 때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다스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역에 힘을 쏟으신 것이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설명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노예는 받고 치료 받고 세부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깽단 두목에서 목사가 된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주술에 빠져 있고 정말 가난과 폭력과 술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형제를 또 19이나 낳았어요. 19. 근데 15살 때 그 폭력적인 삶 가정을 벗어나서 형을 따라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마스라는 악명 높은 깽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깽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아마 주먹을 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백 명을 거느린 깽단 두목이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뉴욕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폭력과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청소년 깽단이 뉴욕 전체를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런데 데뷔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펜실바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오순절 교회 순봉옥교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깽두목 니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 봤나? 침을 뱉고 주먹을 패면서 다시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윌커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천 개 조각으로 잘라 길거리에 던져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계속 외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부모도 친구도 세상도 그걸 다 포기했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랑하는가 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윌커스 목사님이 깽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니키가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 시간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설교에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가득했고 술과 폭력으로 살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마침내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경찰서에 반납하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즈 아우리치를 설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0: 전합니다. 자서전 달래라 니키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십자가 칼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 만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결박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국에 9191번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무더웠던 어제도 주님을 찬양하며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내셨나요? 전 요즘 시간 날 때면 드라이브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원 없이 찬양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참 시원해지더라고요. 마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구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구나. 시편 71편 23절 말씀.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무더운 이 여름 영적인 목마름이 차오를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아 주님, 저의 메마른 심령에 시원한 샘물을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칠 거예요.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싱그러운데요. 뒷자리 우리 9507님,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라고 경기도 양평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또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제가 아침에 또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고 꼭 우산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또 폭우가 세차게 갑자기 이렇게 내릴 때가 많더라고요. 부디 안전한 또 출근길 퇴근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우리 2042님께서도요 비가 많이 옵니다.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자리 우리 3289님께서도요 보서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은 썸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여름 사역 기도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너무 반가워요. 우리 3289님 항상 잊지 않고 또 출첵해주시고 경주에서도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또 힘차게 달려가 볼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썸머 스페셜 출석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보서 PD님과 함께할 때 더위가 도망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이륙사이님처럼 우리 방송가족분들처럼 멋지고 행복한 분들과 함께하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또 복된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은혜와 복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 듣고 오시죠. 다시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 23절 말씀 아멘. 무더운 이 여름 우리의 영과 욕을 메마르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손실입니다. 기껏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 이 빠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켠이 막 찌릿찌릿 아리더라고요. 저만 아픈 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손실을 방지하는 방법, 이 여름에도 건강하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샬롬 모닝 루틴입니다. 샬조와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이 샬롬 모닝 루틴 준비되셨죠? 전방의 힘찬 함성 모닝 루틴 발사 준비! 이야!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한 번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모닝 루틴 전방에 발사 준비!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아멘. 다들 샬롬 전도사 될 준비 되셨죠? 이 말씀의 은혜 한 번 더 나누길 소망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뒷자리 7694님 샬롬. 화요일 아침이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 썸스의 오프닝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아래서 아자 아자 힘내며 화요팅 외쳐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7694님 맞아요. 이 화요일 아침에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 이 썸머 스페셜의 오프닝과 함께하면서 또 행복한 화요일 아침을 열고 계시다는 우리 7694님이십니다. 정말 귀하고요. 우리 7694님의 이 힘이 나는 문자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또 화이팅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팅하고 있어요. 자,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7694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이 샬롬 두 글자로 출첵 제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루에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두 글자 샬롬으로 오늘의 출첵 제시와 받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조아는요, 방송하실 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신청곡과 그리고 오늘의 출첵 제시어 샬롬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에 선물 제가 마구마구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순이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이 날로날로 늘고 있어요.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에게도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뒷자리 우리 3289님 샬롬입니다 라고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셨고요. 우리 9402님께서도요. 샬롬 은혜 충만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6700님 야 샬롬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 롬 어떻게 살릴까 너무 궁금했는데 롬 엔틱한 하루 보내세요. 와 할렐루야 박수 진짜 어쩜 이런 센스가 롬 엔틱한 이걸 연음 처리하면 로맨틱한 하루가 되죠. 아 우리 6700님 대단하십니다. 센스와 은혜 두 마리 토끼 아주 야무지게 잡으셨어요. 우리 6700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6700님 덕분에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시간 오늘의 출첵 제시어 샬롬이었거든요. 이행시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 당첨 확률이 쫙쫙 올라갈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출첵 제시어 샬롬도 좋고 샬롬으로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마구마구 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선물 막 쏘고 있거든요.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우리 8873님, 샬롬, 말씀을 읽었고, 찬양을 따라 불렀고, 출첵을 지금 하고, 이벤트와 퀴즈에 참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요. 아주 힘이 넘치는 문자, 화요팅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샬롬 모닝 루틴 따라 하셨군요. 이미 주님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말씀을 읽었고, 찬양을 따라 불렀고, 출첵도 지금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는 우리 방송가족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세요. 이어서 찬양 듣고 오시죠. 팀 로버심의 함께 지어져가네.

0: 드라마 스페셜.
1: 아, 이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인지 아실까요? 맞아요. 지난 시즌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해주셨던 우리 꼬꼬찬 유지선 사모님의 목소리예요. 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미롭죠. 이 또 멜로디 선율을 이 썸머 스페셜 로고송을 위해서 따로 창작해서 제작해 주신 우리 박다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두 분 사모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요. 깜짝 놀라. 이렇게 심취해서 듣고 있다가 순간 뚜껑 켜서 어이구, 내가 너무 빠져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죠? 뒷자리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6446님께서도요. 샬롬, 새날 새 아침, 기쁨의 찬양,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이라고 또 아주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뒷자리 1772님, 1772님께서도요. 샬롬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샬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다 읽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합니다. 라고. 아,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이 이행시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행시, 뭐 삼행시 자주 하는데 매번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읽어야겠어요. 다 읽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우리 1772님 덕분에 오늘의 로마서 읽어야겠습니다. 멋지고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30님께서도요. 와, 샬롬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살며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벌써 좋은데요. 롬처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롬처럼이 무엇일까? 처음엔 생각을 했지만 이건 느끼면 돼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롬처럼이 그냥 있다고 느끼세요. 롬처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2630님 감사해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유지선 사모님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주님. 2642님 주님께서 분명 아실 거예요.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멋진 보석PD님, 어제 일로 몸살은 안 났는지요? 어제 은혜와 도전 많이 받고 돌아왔답니다. 수고하신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피로를 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송가 428장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667님, 우리 장로님이신데 어제 저희가 또 극동방송 상반기 사역을 결산하는 행사를 외부에서 진행했어요. 그 세미나에 우리 2667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과 찬양을 함께 떡을 뗐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응원해주시고 안아주셔서 제가 어찌나 힘이 나던지요.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667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시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어노인팅의 목소리예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울릴까요?

비슬이 1387님, 샬롬. 오늘도 김천으로 출장 가는 길, 주님의 밝은 영광에 빛이 가득하기, 그런 길 되기를 소망해요.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아침 김천으로 또 출장 가시는 길에 또 이렇게 샬주와 청취하시면서 이렇게 문자까지 남겨주셨어요. 제가 하트 6개 드릴게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우리 1387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우리 화이팅해요. 뒷자리 2657님께서도요. 썸머스페 샬 롬우 좋아요. 크크. 아, 이게 물 흐르듯 아주 유려한 이행시를 아주 스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썸머스페 샬 샬롬 중에 샬이에요. 롬우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를 좀 이렇게 재치 있게 변환시켰습니다. 롬우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너무보다 롬으로 한번 통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롬우 좋아요. 크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2657님의 센스 롬우 좋아요. 감사해요. 뒷자리 2885님께서도요. 샬롬, 오늘의 출첵제시어 보내주시면서 이행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샬, 샬고자 하면 롬, 로맨틱한 삶보다 충성된 주의 증인으로 살자.

살아가는 자체가 샬롬이길 기도합니다라고 센스와 은혜 가득한 이행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샬롬으로 여기 이행시가 쉽지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잘 살려주셨을까요? 살리는 것그 이상입니다. 은혜와 감동이 아주 곳곳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정말 충만해요. 우리 2885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자, 와, 우리 지금 울릉도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뒷자리 171173님. 샬롬,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찬송을 신청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요. 울릉도에서 신청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또 바다 건너 울릉도에서 이렇게 은혜롭고 반가운 소식 또 보내주셨습니다. 1173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울릉도는 늘 바로 옆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처럼 느껴져요. 우리 1173님과 울릉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주님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느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서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출첵제 시어는 샬롬이고, 샬롬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신청곡과 오늘의 출첵제 시어 이행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1174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0: 극동 좋아.
1: 아, 어떤 영화를 좀 패러디한 것 같아요. 참 센스 있죠? 극동 좋아. 오늘 하루 종일 울려 퍼질 거예요. 극동 좋아.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가득 넘치기 때문이죠. 두 자리 우리 7946님 샬롬. 병원 가는 날입니다. 좋은 아침과 함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 제가 막 두 손이 지금 이렇게 포개어지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946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요 우리 7946님 부디 좋은 결과 안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담대한 믿음으로 편안한 발걸음으로 다녀오시죠. 우리 2657님 썸머 스페셜 좋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2642님 샬롬. 보서 PD님의 오프닝 멘트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2642님 덕분에 방송과 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 7936님 샬롬. 고추밭에 물 주고 왔어요. 성령의 단비가 이곳 포항에도 듬뿍 내려지기를 아멘 아멘 바라봅니다. 샬 좋은 아침과 승리하는 화요일 되세요. 아멘이라고 또 밭일 가운데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될 줄 믿습니다. 뒷자리 우리 180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용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썸스로 즐거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 가득 감사 가득 은혜 가득할 줄을 미리 감사드리고 아가파우 워십에 이런 사랑은 없어 찬양 신청합니다 용 이라고 숨이 상관을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맞춰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용 신청합니다 용 용용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은혜 넘치는 문자 감사하고요. 우리 1802님의 신청곡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아가파우 워십에 이런 사랑은 없어.

똥 좋아. 썸머 스페셜 너무 좋아. 웃음이 팡팡 터지는 아침이용. 파이팅! 하트 7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1387님. 저도 너무 좋아. 저도 1387님 좋아. 아, 죄송해요. 제가 한 4절까지 했네요.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 은혜를 나누니 제가 참 좋습니다. 정말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7240님께서요. 샬롬, 평화의 인사가 당신의 삶에 찾아와. 아, 지금 샬롬으로 이행시를 또 자연스럽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샬롬, 평화의 인사가 당신의 삶에 찾아와. 롬, 이방인의 지친 마음까지 안아주기를. 다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트 아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7240님 이행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화의 인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240님 덕분에 이미 제 삶에 이 하루, 이 아침, 지금 이 순간 샬롬이 가득 넘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께서도요. 보사피디님, 오늘도 승리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트를 한 12개는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이 아침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7407님께서요. 샬주와 끝나간다. 롬마야. 늦었다. 샬주하는 우리 집 모닝코리어 출발 알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옴마야를 롬마야. 우리 7407님도 센스가 대단하세요. 샬주와 이제 끝날 때 정말 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방청하실 분들께 제가 하나 약조 드렸죠. 오늘 출첵 제시어 이행시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많은 선물 보내드린다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외쳐볼게요. 오늘도 6분 선물 드립니다. 8373님, 1772님, 7240님, 2657님, 2630님, 7407님까지 오늘 6분은 주소와 성함 한 번 더 문자로 보내주시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 샬롬 모닝 루틴, 이행시까지 한번 다채롭게 나눠봤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피서지는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샬주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서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째, 받은 은혜로 용서합니다. 오늘 21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물어요. 사실 아비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율법대로라면 시므이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모욕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지요.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한다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광야의 시간과 수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쉽게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23절에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둘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24절부터는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손질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떠난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시바가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반역했다고 모함한 상태잖아요. 므비보셋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기에 나귀를 준비하려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왕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당장의 억울함보다 은혜가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29절에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은 30절에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므비보셋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을 가져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왕만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재산보다, 체면보다, 내 권리보다 예수님을 더

0: 귀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늘 양보하고 말 못해서 오해와 따돌림으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동생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외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몸까지 다치게 하며 감정을 드러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동네 어른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착한 친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도 했죠. 그때 한 친구의 질투로 거짓 소문과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명도 싸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따돌림이 지속되니 계속 극단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지요. 28절의 므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도 변명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려요. 저도 므비보셋처럼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것밖에 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절절매던 삶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했듯 이제는 저도 자신을 용서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게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들과 부모님의 부탁을 받을 때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한 학생처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곤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고 인정받고자 애쓰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므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 므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와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을 보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미워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정죄하며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므비보셋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전히 재산과 체면과 인정에 집착하는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0: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갈망의 대상이 곧 나를 이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주심은 어제의 나를 감사하고 오늘 새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심이고, 한 주를 새롭게 허락하심은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고, 한 달을 주심, 또 반년의 새로운 후반기를 주심도 그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하반기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앞에 지금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되죠? 오늘 감사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예쁜 꽃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갈망의 대상이 곧 나를 이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탈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인물은 올림푸스 신들의 총애를 받아서 아주 행복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의 총애를 받아서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밥도 먹고 음료도 먹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신들이 먹을 수 있는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넥타르라고 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신들만이 누리는 그 영화를 이 탄탈로스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암브로시스와 넥타르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가 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이게 신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신들의 음식물을 막 나누면서 뽐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신들의 눈밖에 나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 탄탈로스가 올림푸스의 신들을 시험할 요량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신들이라면 이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맞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신들을 시험할 요량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 재료 삼아 음식을 만들어서 신들을 초대해서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탄탈로스의 교만과 오만함을 신들이 책망하고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의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저주의 연못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저주의 연못은 손이 뻗어지면 열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연못이니까 고기를 숙이면 물을 먹어서 해갈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저주치고는 좀 매우 좋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저주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이 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손을 뻗을 때마다 열매들이 멀어집니다. 목에 찰 정도로 연못에 깊은 많은 물이 있는데 고기를 숙여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이 꺼져 멀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영어가 텐틀라이즈라는 영어입니다. 텐틀라이즈라고 하는 영어 의미는 자막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감질나게 하다, 애타게 하다, 보이는데 애타게 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할 때 텐틀라이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존재,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고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 없고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타는 인생, 목마른 인생입니다. 히딩크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세계 축구 월드컵으로 매우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빼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빨리 떨어져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한다고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6강에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모든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16강이면 정말 잘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16강에 머물 그런 팀이 아니다, 우리는 더 전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프세요? 무엇 때문에 배고픕니까? 우리 민족은요 목마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은 이 어둠의 역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만하면 외적들이 침입해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압제에 눌려 살았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러 전쟁들 속에 폐허를 경험했고 늘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배고프면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고 용납하지 않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인사에도 그 한이 서려 있습니다. 예전에 인사할 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인사 했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왜 했습니까? 밤새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질병에 취약했고 먹고 사는 것들이 어려웠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또 어떤 인사가 있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왜요? 진지를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런 인사합니까? 아니요. 요즘은요 너무 풍요롭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요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전쟁도 없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입을 것도 풍부하고 누릴 것도 풍부한데 우리에게 간질만 나는 애타는 배고픔이 없나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변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목말라 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권세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목말라 합니다. 인생들은 끊임없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목말라하며 갈망하나요? 탄탈로스나 히딩크나 현대인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그것, 똑같이 우리도 목말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무엇을 목말라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후반기 첫 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오늘 원어에 보면 그 의, 정관사를 앞에 붙여서 꼭 집어 그것, 그것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 의의는 합법적인 상태, 적법한 상태, 정의로운 상태,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불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의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의 적법한 상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바로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라 그랬습니다. 그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바로 그의, 바로 그 관계, 바로 그 적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탈로스가 원했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것들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이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2번과 3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의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규범을 지키는 정의로운 바른 적법한 상태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목말라 해라. 여전히 목말라 해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상태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목말라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의는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할 때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을 담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든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와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 그 문을 여신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성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구원과 거룩,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고 관계성,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마른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을 움켜쥐고 쾌락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계속 목말라 하듯이 우리들이 계속 목말라 하고 배고파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구원이 유지되는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이 거룩하게 이어져 가는 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히딩크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에 굶주리고 계속해서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목말라 하고 물을 마시고 한번 배고파서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계속해서 배고파 하는 그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탄탈로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현대인이 추구하는 목마름, 배고픔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 자세, 태도가 매우 구별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요, 조금 위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즉 의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0점짜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100점을 향해 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그 상태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1등만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등도 100등도 1000등도 만등도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사람도 1등에 대해 목마름이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갈망의 대상이 곧 나를 이끈다라고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갈망의 대상이 나를 이끈다. 갈망, 갈망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없는 존재는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죠. 삶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저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술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술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죠? 돈을

갈망한다면 돈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도박을 갈망하는 사람은 도박장에 있을 것입니다. 쾌락을 갈망하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갈망하는 자는 배움의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갈망에 이끌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내 오늘의 수준이고 내일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망하면 그 자리에 우리 인생들은 서 있게 됩니다. 갈망이 내 자리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즉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존재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내 수준이고 내 자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갈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는 출생, birth. D는 death,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choice,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계속해서 C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C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갈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선택합니까? 내 갈망에 따라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한다면 돈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갈망이 내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쾌락과 말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이 뭡니까? 내 갈망입니다. 내 갈망, 내 목마름, 그것이 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스케줄, 일정, 시간표, 무엇이 우리의 시간표를 결정합니까? 우리의 갈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에 우리는 시간을 쓰게 돼 있고, 시간을 쓰는 그 자리에 나는 있게 되고, 시간을 쓰는 그만큼 나는 어느샌가 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갈망하여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엉뚱한 것에서 끝마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진리입니다. 갈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갈망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갈망을 목마름, 배고픔, 주림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갈망은요, 결코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했는데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갈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탄탈로스와 똑같습니다. 보이는 데 잡으려고 하면 계속 애탑니다.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는 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돈, 쾌락, 권력, 명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야, 나는 누릴 만큼 누렸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세상 속 갈망의 대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이 헛되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갈망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망이 우리의 삶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갈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갈망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갈망을 쫓아가봤자 완전한 만족이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갈망하는 대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담아 한번 같이 또박또박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라고 하는 자리에 정말 주님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대신에 다른 대체제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선물보다 그 열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고백하셨습니다. 매우 올바른 기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것면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와 소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혹 부족해도, 내가 누리는 삶이 혹 풍요롭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숫자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누리는 그 무엇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뭐예요? 감사. 그래서 늘어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는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목말라야 하지 그 어떤 것들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탄탈로스. 잡으면 떠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주일, 특별히 감사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선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의에 주리고 계속 의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의에 다른 것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진짜 입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로 의의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무엇을 갈망하며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너는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느냐? 너는 거룩한 삶에 대해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먹으려고 해도 마시려고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에 빠져서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면서 머물러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뜰한이죠. 아, 지금 이 포항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합니다.